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다리도 후들거리고 숨도 차고 나이 들수록 엄두가 안 나죠. 하지만 그렇게 정상에 올라서 우리 사는 곳을 내려다보면요, 가슴과 시야가 다 트이면서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와 빌딩 속에서 우린 너무 복잡거리면서 살고 있구나. 가끔씩은 우리 사는 모습을 멀리서 차분하게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죠. 불교의 수행 중에는 관조의 수행이란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관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건데요. 늘 복잡하게 엉켜있던 마음, 지금 눈앞의 일에만 급급했던 일들 조용히 하나하나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월 10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오석준의 내일일기였습니다. 하루하루 복잡거리며 지내는 게 사는 재미일 때도 있지만 너무 눈앞에 문제만 쫓아가다 보면 도대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죠. 가끔씩은 치열한 삶에서 잠깐 빠져나와서요. 우리의 시간도 차분하게 챙기고 우리의 마음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4285님께서요. 현미님, 오늘은 친한 언니 두 명이랑 강촌에 놀러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구곡 폭포도 가고 문배 마을도 가서 산채 비빔밥이랑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오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 뚜벅이라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즐거워요. 현미님도 행복하세요. 아유, 네. 아, 셋이서 그러니까 가는 거죠? 4285님하고 친한 언니 두 명. 좋아요. 네, 깔깔거리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하, 또 구곡 폭포? 저는 안 가봤는데. 네, 폭포 밑에서 또 소리 한번 질러보시고.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4285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김태호님, 이장희의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신청곡 주셨고요. 2492님의 신청곡은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안상호님께서 오후에는 더워서 오전에 남양주 청학리 용암천 만보 코스를 걷고 있습니다. 겨울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초록색 물감을 칠해놓은 것 같아요. 눈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일찍 만보 오늘 걸으시려고 걷고 계시다고요. 초록색이 그 아주 그 색감이

그렇죠? 연한 연두색부터 심지어 좀 진해진 그 나뭇잎들도 있어요. 안상호님, 아주 멋진 오전, 휴일의 오전 보내시는데 좋아요. 만보 코스 화이팅! 커피 한잔 드릴게요. 노의현님께서는요, 며칠 전에 이사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 17개월 된 딸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처가 가까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고맙게도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해서요. 우리가 퇴근하기까지 봐주신다고 해도 너무 힘드신 줄 압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장모님. 아유, 정말 고마운 부모님이죠. 예, 노후의 육아, 이거 엄청 힘들다고. 예,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주위에서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노의원님, 그만큼 마음으로 의지가 돼서 참 한시름 놨겠습니다. 그나저나 17개월 된 네 아가 무럭무럭 잘 자라길요.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박건우님, 2009님, 노고지리의 찻잔 신청해 주셨어요. 2648님,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신청곡 주셨는데요. 네, 준비했어요. 같이 들어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주현미의 Love Letter. 지금 들으신 곡은 조영남의 모란 동백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함께 만났는데요. 이 시는 우리가 어릴 때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땐 시의 구절마다 밑줄 긋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여기서 봄은 독립을 상징한다라고 연필로 적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땐 시라는 것을 시험 공부하듯이 읽었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 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는 시가 더 좋아집니다. 이은숙님,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노래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박정은님, 변진섭의 눈물이 쓰다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813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중3 아들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아는 동생에게 체스를 가르치네요. 우리 아들이 체스 학생 선수거든요. 일주일에 겨우 1시간 가르치는 거라 과외비도 아주 적지만 자기가 그동안 돈을 모았다고 아들이 회전 초밥집에서 밥을 쏘았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저는 몇 접시 못 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너무 대견한 고슴도치 엄마입니다. 아니, 이 고슴도치 엄마 아닐 것 같아요. 학생 선수요. 체스. 오, 와우. 자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대견한데요. 그것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니, 회전초밥을 엄마한테 대접했다고요. 제가 다 눈물이 나는데요. 기특하고 대견하고. 0813님, 아유, 부럽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3552님, 이용복의 달맞이 꽃 청해 주셨어요. 최성호님, 박인희의 그리운 사람끼리 청해 주셨고, 임동규님, 오은경님께서는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주현미의 Love Letter 1부 끝곡으로 안치환의 사랑하게 되면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유아차 레이스 행사로 양방향 전차로가 막혀있던 서울 광나루로 상황인데요. 지금은 구의 사거리에서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 구간 올림픽대로 방면의 통행은 1, 2차로 통해 재개가 됐습니다. 반대차로 역시 차량들 정상 소통되지만 분당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부터 청담대교 쪽으로는 이 레이스 행사로 인해 정체가 부쩍 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이동량도 많아서요. 서울시내 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신다면 강변북로보단 올림픽대로 이용이 더 낫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 월드컵대교 못간 1차로 작업 입구준한 가운데 방화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 더 가서도 마포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 동작대교 부근 1차로 작업 여파는 한남대교부터 크게 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은 비지스의 트래지디였습니다. 일요일 2부는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합니다. 노래 제목이나 가수를 몰라도요. 들으면 다 알 수 있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팝의 명곡들 오늘도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주현미의 Love Letter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먼저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이어서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그리고 피부 브라이슨의 If Ever You're In My Arms Again 함께 들었습니다. 4864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평상시에는 사무실에서 몰래 한쪽 이어폰 끼고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병실에서 듣고 있어요. 어제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내시경 수술과 목 디스크 박리 시술 받고 입원해 있어요. 밤새 통증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러브레터 시작만 기다렸어요. 좋은 노래로 통증도 잠시나마 잊고 있네요. 현미 언니의 위로 한마디 들으면 빨리 나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위로해드려야죠. 아니, 그나저나, 아, 갑자기 아파서 입원해서 수술 받으신 거네요. 빨리, 네,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얼른 나오세요. 이번에 들려드릴 팝의 명곡들, 오래된 노래들이죠. 먼저 놀란스의 섹시 뮤직 준비했고요. 마돈나의 Material Girl 이어드리고 마이클 잭슨의 Bad, 신나는 노래 세 곡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Love Letter 함께하고 계십니다. 4947님 사연이에요. 시댁 가져갈 반찬 만드는 중이에요. 저는 싱겁게 먹는데 어머님은 갈수록 간을 세게 드셔서 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하는데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살짝만 간을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날이 좋아서 시댁의 텃밭 일하고 나면 땀이 뻘뻘 날 것 같아서 여벌 옷도 챙겼고요. 가는 길에 과일이랑 장도 봐서 가려고요. 오늘 하루가 바쁠 것 같아요. 오, 시댁이 어디인데요? 텃밭도 있고 그러나 봐요. 어머님 반찬 참 입맛 맞추기 쉽지 않죠. 근데 싱겁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약에 좀 더 짜게 드시면은 뭐 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4947님 어구 어구 바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이어서 에어 서플라이의 Even the Nights Are Better 이어드리고 그리고 Color Me Bad의 Wildflower 또 한 곡 포리노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네 곡 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5월 12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마칠 시간인데요. 끝곡으로 스콜피온스의 Always Somewhere 함께 듣겠습니다. 마음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일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맑은 데다 기온까지 포근해 가족 나들이 떠나기 좋은 하루가 되겠는데요. 가족 단위 이동인에는 5월달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착석해야겠고요. 7세 이하 영유아는 보용 카시트를 착용해야겠습니다. 조금씩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사고 여파도 크게 봤습니다. 정우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나 공주 분기점부터 정우터널 쪽으로 시속 14km를 채 못 내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부근 크게 더딥니다. 이 사고 이후로도 일찍에서 금천까지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경기 서쪽 송내 부근의 양방향 정체도 막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문상민님이 주셨어요. 라디오쇼가 DJ 사관학교라면서요. 예, 가비님도 DJ 데뷔하는데 명라인으로 전국체패 가시죠. 자, 남창희, 이지혜, 박원, 딘딘, 유민상 다 라디오쇼가 배출한 DJ들이죠. 라이징으로 와서 스타가 되더니 바람처럼 떠났는데요. 누구 라인, 누구 줄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웃음만 드릴 수 있다면 김태진, 전민기도 FA 시장에 내놓을 각오로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2개월의 노래로 시작할게요. 넘버원.

0: 자,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정말 많은 우리 게스트 여러분들이 MC가 됐어요. DJ가. 예.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저 이지혜 씨도 너무 잘 됐고, 딘딘.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DJ가 되셨는데, 예. 이번에 가비양이, 예. 2시 때를 하하 씨에 이어서 맡게 됐는데, 저도 가비 씨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예. 가비 씨 하는 방송에서 저도 슈퍼라디오로 하나요? 예. 아, 가비의 슈퍼라디오 한번 제가 가서 또 빛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DJ가 됐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예, 정말 저만 잘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잘 돼야지. 저는 여태까지 저만 잘 됐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모두가 잘 되는 아, 그런 멋진 모습 한번 더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일요일은 고품격 음악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에를 일요일로 옮겨서 특집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분도 장대비 맞아가면서 완도 공개방송 함께했던 라디오쇼 가족이죠. 노래 정말 잘하고 무대에서 날아다니는 우리 안신의 양. 안신의 양 이번에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노래들인지 잠시 후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분이 또 라이브를 잘하니까 라이브로 귀 호강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박명수의 휘낭시에 안신의 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보면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우주라 like something to drink. 자, 라디오 쇼 고품격 뮤직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에. 자, 우리 저 라디오 쇼 제작진들이 잊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완도, 폭우, 그리고 안신에. 작년 공개 방송 때 쏟아지는 빗줄기에 속절없이 젖은 기타를 메고 촉촉한 감성으로 완도를 적셔준 이분 덕분에 우리 제작진이 한숨 돌리기도 했습니다. 레디오쇼의 은인이자 월드스타 싸이 씨의 자랑입니다. 우리 안신혜 씨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안신혜입니다.
2: 예.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예. 아, 뵙기는 저 한 네 번 정도 뵀었는데, 네. 깊은 대화를 많이 못 나눠서 예, 좀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석으로 함께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3: 아, 저도 예. 너무 설렙니다.
2: 그래요. 저 네. 간단하게 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3: 네. 라디오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안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예. 어떠세요? 2025년과 작년 1월에 전화 연결 한번 하고,
3: 네.
2: 작년 8월에 공개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이 이제 네 번째인데, 네. 어떻게 좀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3: 근데 좀 떨려요.
2: 네.
3: 왠지 모르게 예, 예. 박명수 DJ님의 네. 그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2: 아우라가 있습니까?
3: 네, 엄청납니다.
2: 그래 보여요?
3: 네.
2: 영양실조 아니에요?
3: 그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져요.
2: 아, 그래요?
3: 네. 네
2: 헛것 보이는 거 아니에요?
3: 그런가? 예, 제가 요새 식단을 하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영양실조 같아요. 지금 네. 아우라가 보일 리가 없는데. 네. 아무튼 농담이고. 데뷔한 지가 이제 4년 된 거예요?
3: 그런... 예. 4년 차입니다.
2: 4년 차예요.
3: 2023년에 솔로 예, 데뷔했습니다. 예.
2: 사실 저희가 이 초대석에 그 단독으로는 이렇게 좀 잘 안 모시는데 안신혜님이 그 정도로 음악성도 있고 워낙 또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라이브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모셨어요.
3: 아, 정말 감사합니다.
2: 예, 예. 아니 근데 그 좀 화제가 되는 게 사장님이 싸이예요.
3: 맞습니다. 예. 데뷔 때부터 계속 화제.
2: 얼마 전에 저 사우나에서 한번 만났는데.
3: 진짜요?
2: 예, 예. 제가 그랬거든요. 싸이한테. 야, 이 싸이야. 한번 도와줘야지. 뭘 도와드려 형님. 뭐라도 좀 도와줘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3: 진짜요?
2: 예, 만났었어요, 한번.
3: 아, 그러셨구나.
2: 예, 예. 싸이는 어떤 사장님이에요?
3: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사장님입니다. 예, 굉장히 예. 카리스마 있으시고
2: 예.
3: 호불호가 확실하시고.
2: 그 싸이가 아니었으면 가수가 못 됐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3: 저는 좀 성격이 소극적인 편이어서 예, 잘 예. 쫄고 예. 잘 주눅듭니다.
2: 네.
3: 그런데 그 싸이 사장님이 이렇게 멱살 잡고 야, 넌 가수 해야 돼 이렇게 끌어주셨어요.
2: 예.
3: 그래서 그런 그 정도의 카리스마 있는 분이 끌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예. 저는 계속 굴로 굴로 땅굴로 파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2: 그래요.
3: 네.
2: 아니 그러면은

0: 해외에서 좀 살고 싶고 제주도 살려면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괜찮았어요?
1: 저는 네. 그 제주도로 정착하게 된 계기가 예. 세 달 동안 걸어 다녔어요 전국을.
0: 전국을?
1: 네, 그 아이고. 박스 깔고 정자에서 자고.
0: 박스 깔고.
1: 네, 이런 그 무전 여행 컨셉의 여행을 하면서.
0: 누구한테 좀 신세지기 싫었군요.
1: 아니요, 신세 많이 줬습니다.
0: 많이 줬군요.
1: 무전 여행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냥 그냥 행색이 그래 보이면 지나가다가 시골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그냥 오라고 그래서 밥 먹여주시고.
0: 아이고 고맙네.
1: 되게 좋은 경험을
0: 가장
1: 하다가.
0: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너무 네.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네. 그 그냥 그렇게 전라도를 걷다 보면 그렇게 밥을 얻어 먹을 때. 예 예. 반찬들이 그렇게 맛있어요.
0: 오, 그렇죠.
1: 반찬이 너무 맛있고.
0: 예. 얻어먹은 밥이 맛있어요? 사먹은 밥이 맛있어요?
1: 얻어먹는 밥이 훨씬 맛있습니다. 훨씬 맛있습니다.
0: 정말로? 네. 고생 많이 했구나.
1: 고생, 사서 고생을 했는데.
0: 나는 그런 게 좋아요. 젊었을 때. 예.
1: 저희 완도에서 뵀었잖아요. 네, 네, 네, 제가 그 고흥에서 친구들하고 예. 뱃삭스를 직접 벌려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서 2시간 동안 버스킹을 했습니다.
0: 예. 그래서 벌었어요?
1: 할머니들 앞에서 목포의 눈물을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0: 눈물 났군요.
1: 7명 뱃삭스를 2시간 안에 벌었어요.
0: 아, 그랬구나. 네. 예. 사실 이렇게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니까 그걸로도 어디 가도 먹고 살겠네요, 진짜.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싸이한테 DM을 받은 거예요?
1: 제주도 정착하려고 내려갔다가 한 2주 뒤에 DM이 왔어요.
0: 뭐라고 왔어요?
1: 안녕하세요, 가수 싸이입니다.
0: 네.
1: 웃음 표시. 저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0: 나팔바지 이런 거 없이 헤라디아 이런 거 없이. 그래서
1: 아 그런 건 없었어요.
0: 그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1: 안 의심을 했죠. 이게 맞나? 들어봤는데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전화 통화 하고 싶은데 혹시 전화번호 알려주실 수 있냐?
0: 예.
1: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0: 예. 그래서 통화하다가 보니까 네.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같은 기획사 가족이 된 거군요.
1: 처음에는 그 소속 가수분들 곡 의뢰를 주셨어요. 제가 예. 작곡가로 활동을 했다 보니까
0: 예, 예.
1: 그래서 그렇게 주셔서 제가 싸이 사장님한테 연락 왔는데 바로 뭐라도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막 곡을 미친 듯이 썼어요.
0: 예.
1: 써서 보내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0: 예.
1: 아, 그래서 안 됐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주셔서 내가 계속 들어봤는데 당신이 가수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셔서
0: 그래요.
1: 네.
0: 참 싸이가 보는 눈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안신혜 씨들 잘 이렇게 좀 영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이번에 새롭게 앨범에 나오신 거예요?
1: 네, 새로 나왔습니다.
0: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나오셨구나. 나보려고 나온 게 아니고
1: 아니에요.
0: 홍보하려고.
1: 아, 언제든지 불러주셨으면 나오실
0: 예,
1: 텐데
0: 예, 예.
1: 공교롭게도
0: 그래요. 어떤 네. 앨범인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제 새 앨범은요 예. 리메이크 앨범이고요. 제목이 베스트 비포입니다.
0: 예.
1: 베스트 비포는 이 통조림 캔 보시면 그 밑에 유통기한
0: 맞아요.
1: 외국 통조림은 베스트 비포 뭐 예를 들면 5월 며칠 이렇게 됐으면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최적 소비 기한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0: 예.
1: 총 4곡 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곡들로 골랐고 네 개 다 다른 장르예요. 하나는 예. 아카펠라, 하나는 힙합, 그리고 시티팝,
0: 네.
1: 펑크락까지 예. 이렇게 다양한 장르.
0: 모든 장르를 잘하시네. 그죠? EDM만 안 하는구나. EDM만.
1: 그것도 이제 해야죠.
0: 그러면 트로트하고 다 하게. 그러니까 신혜 양은 노래를 워낙 잘하고 잘 소화해내니까. 뭘 해도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예.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리메이크 앨범을 냈는데 이게 이제 싸이 씨가 권유를 한 거예요?
1: 네, 권유를 해주셨어요.
0: 네.
1: 제가 1년 3개월 동안 새 앨범을 네.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
0: 예.
1: 번을 엎었습니다. 만들고
0: 예.
1: 엎고 만들고 엎고 제 자의로 엎은 게 많고요.
0: 예.
1: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을 싸이 사장님이 옆에서 보시고
0: 예.
1: 너 리메이크 앨범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나는 리메이크 앨범 만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 나도 네가 만들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0: 그 싸이 씨가 저 사장이지만 참 그 자기 가수들을 참 사랑하고 아끼네요. 이게 이제 뭐 돈을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소속 가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나도 리메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웠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신혜 양도 한번 그런 즐거움을 맛봐라 하고 이제 만들어준 거네요. 그죠?
1: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0: 예. 네. 아, 그분이 싸이 그분이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래요. 예.
1: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일 때는 예, 예. 그렇게 그 마치 구세주처럼
0: 그러니까.
1: 저를 이렇게 탁 들어 올려주시고 예, 예. 또 채찍질 하실 땐 또 확실히 하시고
0: 좀 다른 스타일이네요. 그 강남 스타일 만든 유건영 프로듀서하고 함께 작업을 했는데
1: 네.
0: 사실 그 댄스 뮤직을 유건영 씨가 잘하거든요.
1: 너무 예, 잘해요. 예.
0: 저도 그 만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좀 이렇게 다른

0: 버전에 또 이렇게 저 프로듀스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하셨어요? 댄스 뮤직만 하시다가 리메이크 앨범 베스트 비포를 또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1: 유건영 씨가 네. 정말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세요.
0: 그래요? 네,
1: 댄스 뮤직으로 그 정점을 찍으셨지만 예. 모든 장르에 정말 그 깊은 음악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정말 똑바로 보는 눈이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건영 오빠랑 작업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모르던 가수 안신혜의 목소리들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0: 예, 예. 네. 그러니까 유건영 씨가 댄스만 잘하는 게 아니야. 예, 히트곡을 만든 사람은 감이 있는 거거든. 예. 뭐든지 잘해. 그죠?
1: 맞아요.
0: 제 얘기 좀 해주세요.
1: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0: 댄스곡 하나 빼달라고.
1: 아,
0: 예, 예. 저 행사할 때 쓰게 댄스곡 하나 빼달라고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전혀 연이 안 됐기 때문에.
1: 그럼 어떤 장르를 하고
0: 싶어요? EDM이죠.
1: 아, 무조건 예, EDM.
0: 부처 행성.
1: 제가 그 유건영 씨가 EDM 작업한 걸 옆에서 봤거든요. 예, 예. 저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어떤 신이 자기 일을 할 때 그 나오는 아우라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정말 댄스 음악 정말 예, 잘 만드세요.
0: 좀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네. 그 약속 지켜주는 조건도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예. 어떤 노래죠?
1: 제 노래는요. 예. 제가 라이브 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럼 네. 제가 합니까? 아니, 그럼 내가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이거 제가 해요?
1: 네. 그 노래가 원래 발라드였던가요? 아니면 락이었던가요?
0: 이거는 락은 아니고 그냥 그
1: 미디움 템포.
0: 열린 공간 속을 가느며 달려가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1: 제가 지금 부를 노래가 예. 그런 느린 노래를
0: 그래요?
1: 펑크락으로 바꾼 노래입니다.
0: 이별 여행?
1: 네.
0: 이거 원미연 누나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하는데.
1: 원래 발라드 곡이잖아요.
0: 예, 예.
1: 이거를 싸이 사장님이랑 유건영 씨가 예. 펑크락 신나는 펑크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원곡 자체가 워낙 대박난 노래라서 예 우리. 신혜 양이 어떤 식으로 예, 노래를 또 표현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별 여행 준비되셨죠?
1: 네, 준비했습니다.
0: 자, 박수와 함성은 저만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박수와 함성이요! 예!

0: 대단하네요. 예, 예. 신의 양의 그 보컬이 너무 좀 이렇게 강렬하면서도 락, 어떻게 보면 좀 락 느낌이잖아요. 예, 예.
1: 락이에요.
0: 예, 너무 좋았어요. 아, 잘하네.
1: 감사합니다. 어?
0: 신의 잘해. 야, 예전에 윤신혜 선생님 계셨거든요.
1: 아, 예, 그렇죠. 예,
0: 안신혜.
1: 신신혜 선생님도 계셨죠.
0: 그러니까 신. 그러네. 예, 네. 굉장히 그 좀 선배 중에서 같은 동명이인이 네. 황신혜.
1: 오, 근데 거기는 해.
0: 해, 아, 거긴 다르다.
1: 네.
0: 아, 윤신혜, 아, 신신혜. 네. 세상은 요지경.
1: 맞아요.
0: 예, 예. 어. 세상은 요지경도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1: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0: 네. 싸이가 춤추고 재밌겠네. 그걸 댄스 뮤직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유근영한테 얘기 좀 해.
1: 네.
0: 어? 노래 하나 빼달라고.
1: 알겠습니다.
0: 어, 그래, 알았어요. 예. 야, 그 어떠세요? 그, 이제 버스킹을 많이 하세요?
1: 많이 했었어요.
0: 많이 예전에?
1: 네.
0: 어, 안 창피해요?
1: 어, 그거 이겨내야죠.
0: 아, 그 처음엔 좀 창피했죠. 솔직하게.
1: 어, 어, 창피라기보다.
0: 예, 예, 예. 죄송해요.
1: 너무 무서워요. 나를 이 길바닥에 내던진다는 거.
0: 예, 맞아.
1: 두렵고 무섭고.
0: 그렇지.
1: 창피한 거는.
0: 예.
1: 그 다음인 것 같아요.
0: 창피한, 그러니까 창피한 거를 가수기 때문에 잊어야지.
1: 맞아요.
0: 이제 가수인데, 노래 부르는 건데.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때 치더라도 유럽 가서, 유럽 여행 가서도 버스킹 했어요?
1: 유럽 여행 가서는 버스킹 편하게 했죠.
0: 그거 창피하죠.
1: 그건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0: 아, 차라리 한국이 창피해?
1: 왜냐면 KBS랑 같이 갔기 때문에.
0: 아, 같이 갔구나.
1: 네,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0: 방송 끼면 안 창피하지.
1: 네, 네.
0: 안 끼면 창피하지.
1: 아니,
0: 그래가지고
1: 혼자서.
0: 버스킹을 했는데 어떻게 돈이 좀 모여?
1: 아, 혼자서 갔을 때. 네. 뉴질랜드에서 버스킹을 했어요.
0: 뉴질랜드 좋지, 좋지.
1: 거기서 이제 그 여행 경비 마련하고
0: 예, 예, 예.
1: 돈이 모입니다.
0: 오.
1: 어, 모인 날이 있고 어. 안 모이는 날이 있어요.
0: 아, 네. 모일 때는 많이 모여요?
1: 모일 때는 많이 모인다기보다는
0: 몇 유로, 몇 유로.
1: 어, 뉴질랜드 달러 그때 제가
0: 아, 그때 뉴질랜드 달러지.
1: CD를 어. 팔았거든요. CD를 직접 50장 구워가지고 제 자작곡, 첫 자작곡들을 넣어서 거기다 앞에다 놓고 팔았어요. 자율판매처럼. 그게 그때
0: 다 팔렸어?
1: 50장 가져갔는데 다 팔았어.
0: 아이고 대단하네.
1: 한 장에 한 5천원 정도.
0: 5천원 정도. 네. 밥은 먹고 살았겠네, 그죠?
1: 네, 그래서 한 얼마 계산이 안 되네. 뭐.
0: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돈을 얼마 벌었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많은 경험을 했으니
1: 네.
0: 어떤 무대인들, 완도에서 비가 쏟아지는 무대인들,
1: 아~
0: 신혜 씨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무대가 아니었을 것이다.
1: 그게 진짜 폭우가 네, 엄청나게 내렸었잖아요.
0: 그래도 그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1: 저도 그때 그냥 네. 아, 모르겠다 이러고 했는데,
0: 예, 예.
1: 어, 뭐랄까, 저는 제가 크러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 회사 크러쉬가
0: 아,
1: 그 비로 유명하거든요.
0: 예, 예.
1: 방송에서 한번 비 폭우 속에서
0: 예,
1: 노래를 한번
0: 예,
1: 화제가
0: 예,
1: 돼서,
0: 예.
1: 그래서 저도 어, 우리 효사비처럼 되나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0: 아니야, 아니야. 근데 비는 많이 왔지만, 아, 그래도 우리 신혜 양이 아,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1: 아, 저도
0: 진짜.
1: 너무
0: 예,
1: 감사했어요.
0: 예,
1: 격려해 주셔서
0: 그러니까요.
1: 힘이 됐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신혜 양의 노래를 한 곡 좀 더 들을게요. 예, 저 사우스 투 더 웨스트 들으면서 1부를 마감하고요. 2부에서 우리 또 신혜 양의 또 더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공간 코디는 코디너
8: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3: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됐고요. 우리 노래 잘하는 우리 안신혜 양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안신혜 씨는 좀 이력에 독특한 이력들이 좀 있는데 먼저 프로듀서로도 인기 이름을 꽤 날렸네요. 박정현, 네. 성시경, 이하이 화사 그 많은 분들과 같이 앨범 작업을 하신 거예요?
11: 네, 작곡가로 활동을
13: 작곡가로
11: 했습니다.
13: 예, 예. 가장 효자곡이 어떤 곡이에요?
11: 가장 효자곡은 네. 화사 씨의 I Love My Body.
13: 아, 이 노래 너무 터졌잖아.
11: 좀 많이 터졌죠. 네,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13: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터져서 그런지 이 노래 얘기할 때 기분 얼굴이 환히 웃는데요?
11: 너무 행복해요.
13: 예, 예, 그래요?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11: 아니, 저는 알았죠. 왜냐면 화사 씨가 부르고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아꼈었거든요.
13: 아, 본인이 부르려고 만들어 놓은 노래예요?
11: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13: 네네.
11: 그 이 노래를 원하는 가수분이 있다.
13: 있다.
11: 이 얘기를 들었을 때
13: 노래 한번 돌렸군요.
11: 아, 근데 저는 이제 돌린 게 아니라
13: 예, 예. 업자끼리 얘기는 돌린다고.
11: 그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저희 사장님이 화사 씨한테 들려주셨어요.
13: 아~
11: 그랬는데 네. 이제 화사 씨
13: 사장님 이사 사이 씨가
11: 네. 그 화사 씨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때쯤에 저희 식구가 됐는데
13: 예, 예.
11: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저한테 행운 같은 노래입니다.
13: 그렇지,
11: 왜냐하면 화사 같이 저 화사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13: 예.
11: 훌륭한 아티스트에게 곡을 줄 수 있게 됐고.
13: 네.
11: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제 삶이 또 윤택해지고
13: 그러니까 예, 많이 윤택했는데 막 자지러지네요 지금 보니까
11: 네 너무 예, 좋습니다
13: 예, 예. 아, 이 아이의 손잡아줘요도 있잖아
11: 손잡아줘요도
13: 이것도 있습니다. 터졌잖아요
11: 이 노래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13: 알죠 들어봤어요
11: 정말요? 예, 예. 이 손잡아줘요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메이저 작곡가 데뷔곡이에요
13: 진짜 손을 잡아줬네요 그죠?
11: 손을 확 잡아줬어요
13: 이게 가사대로 간다고 진짜 손을 잡아줬어요
11: 손을 잡아줬습니다
13: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손 놓아요 그러면 손 놓은 거 아니야 손 잡은 거 아니야 지금?
11: 제가 그런 가사를 이제 안 써요. 무서워서.
13: I love my body. 이것도 네. 이것도 좋은 거 아니야. I love my 내 몸을 사랑한다고.
11: 내 몸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13: 그러니까.
11: 이 노래 덕분에 제가 열심히 저를 갖고
13: 그러니까
11: 있습니다.
13: 이게 긍정적이잖아 사람이 손잡아줘요 I love my body
11: 피부 관리도 더 받을
13: 그러니까.
11: 수 있고 덕분에
13: 데뷔 전에는 코러스도 유명했어요?
11: 코러스를 많이 했습니다
13: 어떤 누구? 유명한 분?
11: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 백지영 선배님 내기의 캔디
13: 내기의 캔디의 코러스가 어디가 나와요? 그거 하신 거예요?
11: 예.
13: 오, 야, 내기의 캔디 할 때?
11: 네, 네. 맞습니다.
13: 이거 하신 거예요?
11: 네, 또 대표작은 데뷔작은 박하이브 선배님 어떤가요? 거기서
13: 어떤가요? 이거?
11: 이런 거죠.
13: 어, 좀 길게 하면 안 돼요? 예.
11: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13: 어, 짧게 주고 짧게 벌었네. 어?
11: 그때 돈도 안 받았어요.
13: 아, 그거 안 주어요.
11: 아니, 근데 또 그, 제가 너무 그 신인이라서. 그때는 좀.
13: 그리고 또 어떤 분?
11: 어.
13: 성시경 씨 아셨어요? 성시경 씨는?
11: 성시경 오빠 노래는 제가 곡을 써서 드렸고.
13: 어떤 노래?
11: And We Go라는 영어 노래 있어요. I love you the way you smile.
13: 오.
11: 이런 노래가 있었고, 아, 또 코러스 예전에 그 전예비님의 2AM이라는 노래 있어요. 아, You gotta step in, step in, step it up. 그 노래도 있어요.
13: 화사는?
11: 화사 노래 I Love My Body
13: 거기
11: 제가 만든.
13: 어디였어,
11: 저기? I Love My Body. 아, 거기서 Hey,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봐.
13: 오, 약간 소리 있다, 이렇게 목소리에.
11: 어, 감사합니다.
13: 어, 약간 좀 이렇게 저 뭐 성가대 소리 있네.
11: 저 성가대 출신입니다.
13: 아, 내가 무슨 자판간 거야?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지금? 예, 예. 아, 그렇게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13: 옛날에는 댄스 동아리 댄동 출신이에요. 댄동?
11: 아, 네. 또 제 또 댄스 동아리까지.
13: 댄동은 또 왜 한 거야? 아주 그냥 연예인 되고 싶어서 난리가 났구만.
11: 아, 전 진짜 어?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13: 아, 진짜로?
11: 예. 어, 이제 데뷔했어요.
13: 가수가 꿈이었어요?
11: 가수도 하고 싶고 뭐 어. 댄서도 하고 싶고 댄서도? 배우도 하고 싶고 다 해보고 싶었는데.
13: 코미디는 왜 안 했어요?
11: 코미디 아, 그러게요.
13: 코미디는 좀 그래요?
11: 아니, 그건 아닌데.
13: 왜 우습게 보여?
11: 아니요. 아, 제가 그렇게 웃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13: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야, 코미디는 좀 장르가 좀 다를 수 있죠. 보통 많은 분들이 가수나 배우를 꿈을 꾸고,
11: 네.
13: 야, 코미디는 좀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하고.
11: 근데 전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13: 아, 정말. 네. 예.
11: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콘서트도 예. 약간 그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이에요.
13: 그럼 저 좀 일어나서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11: 일어나서 할까요? 일어나서.
13: 아, 일어나야 됩니까?
11: 아, 그
13: 저는 저. 좌식 코미디 하고 있는데 그래요?
11: 그것도 좋네요. 어, 시트콤 코미디도 좋네요.
13: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예. 예. 자, 여기서 또 노래를 한번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예, 신혜는 또 우리 역시 라이브 지금 뭐 잠깐 코러스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잠깐 하는 걸 들어봐도 소울이 있고 너무 멋지기 때문에 라이브로 한 곡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11: 네. 예.
13: 어떤 노래 좀 들어볼까요?
11: 아,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 준비했어요.
13: 편지.
11: 네.
13: 영어로 레터.
11: 네, 기타 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콘서트를 기타 한 대로 밴드 없이 혼자서 이끌고
13: 야,
11: 가고 있거든요.
13: 밴드비도 돈 많이 줘야 되는데 혼자니까 다 남네.
11: 네, 첫 콘인데 남고 있습니다.
13: 아,
11: 전성 매진이에요. 8회 공연이거든요.
13: 어디 사는데?
11: 어, 연남동에 있는 소극장 예, 연남 스페이스에서 예. 하는데.
13: 야, 밴드가 비용이 많이 들더만.
11: 많이 들어요. 예. 비용이 많이 굳고 또 예. 오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13: 그러니까 네. 예 밴드 없이 혼자 하니까 다 남는 거 아니야 지금 예. 빌리는 거하고 자기가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11: 네.
13: 아, 역시 뭐 또 라이브 무대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 노래인데 김광진의 원곡이 편지.
11: 네.
13: 이건 좀 어떤 풍으로 좀 편곡이 된 거죠?
11: 어, 제가 기타를 치면서 네. 혼자서 조용히 네. 부르는 그런 느낌. 조금 예, 예. 일요일이니까 좀 들뜬 마음을 살짝 가라앉혀주는.
13: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신혜가 부릅니다. 편지, 박수와 함성은 저만 지릅니다. 예!

0: 좋습니다. 예, 예. 아, 특히 기타를 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기타를 얼마나 치신 거예요?
1: 기타는 대학교 가면서 쳤어요.
0: 오.
1: 네, 그래서.
0: 그러면 친 지가 얼마 안 되네?
1: 얼마 안 됐습니다.
0: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1: 그러게요.
0: 아니, 연습을 얼마나 한 거예요, 연습을?
1: 아, 저 기타 잘 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치는 거에 제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느려지고 싶을 때 느려질 수 있고, 빨라지고 싶을 때 빨라질 수 있고, 그거에 특화돼서 그것만 잘해요.
0: 오, 네. 아,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게 아주 쉽진 않아요.
1: 어렵습니다.
0: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만큼 많이 실수도 하고, 또 무대 위에서도 막 기타를 많이 쳐봤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걸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부터 쳤다고 하지만 의외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어요.
1: 그 폭우 속에서 이제 기타 한번 쳐보면
0: 그러니까 많이 할 때는 기타를

0: 많이 할 때는 기타를 얼마나 연습했어요? 하루에?
1: 어, 글쎄요. 기타를 연습하진 않았어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를 하다 보면은 뭐 막 3시간 지나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친 거예요, 그러면?
1: 그러면 제 나이가 공개가 되는데.
0: 그 공개 안 하려고요?
1: 네, 오래 쳤습니다.
0: 한 10년 쳤어요?
1: 10년 이상 쳤습니다.
0: 오, 그래요. 네. 오, 10년 이상 악기를 매일 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신혜 씨가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또 감이 있으니까.
1: 감사합니다. 예, 예.
0: 아, 너무너무 좀 좋았어요.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안신혜 리메이크 앨범 우리가 한번 또 트랙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면서 어떻게 네.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악 한번 주세요.
2: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0: 야, 좋다. 예, 예.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약간 한영애 선생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소울 그런 느낌이. 예, 예. 아,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1980년대 88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0: 예.
1: 2026년에 대입해 봐도 가사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러니까 나도 변한 거야. 이런 그리움의 어떤 조금 쓸쓸하지만 또 신나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0: 원곡에 없던 랩 파트를 넣었어요?
1: 랩 파트를 넣었어요. 예. 2026년에 풀어서
0: 예.
1: 또 이제 요새는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드만 넘기면 다 어떻게 지내는지 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잘 지내고 있으면 반갑기도 하면서 좀 씁쓸해요.
0: 예.
1: 왜냐하면 서로 안부를 묻지 않으니까요.
0: 예, 예.
1: 그런 내용을 랩 가사에다 담았습니다.
0: 그래요. 예. 자, 두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93년에 데뷔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1: 와, 그때 예. 이 노래 듣고 어떠셨어요?
0: 울었죠. 예. 일이 되게 안 풀렸어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별까지도.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요.
1: 아.
0: 차에서 엄청. 내가 CD 샀잖아.
1: 그러셨구나.
0: 옛날에 M본부에 그 지하에 식당 옆에 레코드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걸 사가지고 저 차에다가 이제 크게 틀어놓고 들었어요. 예.
1: 아, 집에 가시면서 귀갓길을.
0: 집에도 갈 때 듣고요. 예. 우울할 때도 듣고. 제가 아무튼 건보형 음반을 거의 다 샀어요. 예.
1: 아, 그러셨구나.
0: 이거 원곡이 워낙 좋은데 손대기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 어땠어요?
1: 그냥 부담을 팍팍 갖고 손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악기 없이 아카펠라 곡으로 탄생했고요.
0: 그게 더 좋다. 더 좋아요.
1: 4일 밤을 제가 작업실에서 쇼파에서 자가면서 아유. 목소리 더빙을 73번 했습니다. 혼자서.
0: 목소리 더빙을?
1: 예, 이건 아, 혼자서.
0: 계속 써야 되니까.
1: 네.
0: 아, 그렇군요. 아카펠라로 편곡해서 뭐 사실 또 이렇게 좀 세천비도 안 들었겠네요. 그죠? 혼자 계속 쌌으니까. 혼자 쌌으니까 또.
1: 네.
0: 싸이가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아카펠라 해라.
1: 아니, 딴 데 돈 많이 썼어.
0: 아, 딴 데 많이 쓰고.
1: 네. 근데 이게 돈 제일 안 쓴 게 타이틀곡이 됐습니다.
0: 아, 그러니까.
1: 네.
0: 아, 어머니 데다 돈 다 쓰고. 타이틀곡은 돈 안 썼군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네. 농담이에요, 농담.
1: 결국은 몸으로 이렇게 때운 것들이 네, 가장 예. 진심을 다가간다.
0: 잠깐만 기다려봐요. 노래 좀 듣게.
1: 네.

0: 아, 이 노래도 내가 아는 노래예요. 김현철 노래 아니에요.
1: 아, 취향 저격.
0: 도대체 왜 이거 안 해요?
1: 맞습니다.
0: 이게 95년 거예요. 95년. 제가 데뷔하고 좀 떴을 때.
1: 어, 와.
0: 어, 좀 떴어요, 제가.
1: 이 노래 나왔을 때는 어떠셨어요?
0: 이때는 괜찮았지. 좀 떴으니까. 93년에는 좀 많이 우울했고 95년은 괜찮았어. 제가 이제 알려져가지고 일도 많고.
1: 어. 어.
0: 그것도 노래가 신나잖아.
1: 어. 어,
0: 그래가지고 차에서 많이 들었지. CD 꽂아가지고.
1: 벌써 바이브가 다르다.
0: 코러스를 넣었잖아,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도대체 왜?
1: 예.
0: 예, 했지, 나도 옛날에. 아, 왜? 근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아, 예.
1: 성공했다.
0: 약간 좀 레트로 느낌이 나는데요?
1: 네, 레트로. 시티팝 느낌이
0: 예,
1: 나죠.
0: 예, 예, 예. 네.
1: 원곡보다 아. 조금 더 템포가 빨라.
0: 예, 맞아요. 잘했어요.
1: 네.
0: 도대체 왜? 아, 좋은데?
1: 어, 너무 좋아.
0: 약간 시티팝 같아. 브라스가
1: 잘 어울리시는데요?
0: 브라스가 나오니까

0: 좋네. 예예 예.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예.
1: EDM 말고 시티팝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나랑 같이 하자는 사람이 없어. 항상 시티에 돌아다니잖아.
1: 스스로
0: 내가.
1: 해야 됩니다.
0: 스스로 해야 됩니까? 네. 아, 그러기에는 너무 몸이 무거워. 아. 우리 신혜 씨의 예, 리메이크 앨범 참 하나하나 좀 잘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1: 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예, 너무 좋아요.
0: 신혜 씨 소극장 공연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1: 다 보실 수 있습니다.
0: 예, 예. 아, 재밌다. 예. 아, 마지막으로 예, 한 번 더 우리 콘서트 있으면 홍보 한번 하세요. 예?
1: 네, 제가 매주 주말 5월 17일까지 네. 공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또 이게 전석이 매진이 됐어요. 전석이. 아. 그래서 공연 오시기가 힘들다고.
0: 그러면은 좀 홍보하지 마. 매진 됐는데 뭐.
1: 그러나 제가 저희 회사에 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예. 앙코르 콘서트 열어달라고.
0: 아.
1: 그럼 그때 되면 예. 꼭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소극장이 또 의외로 재밌죠?
1: 너무 재밌습니다.
0: 오.
1: 네, 너무 재밌고 저는 예. 공연 이번에 단독 콘서트가 살면서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8회를 하고 있고
0: 오.
1: 혼자서 밴드 없이 진행하고 또 저희 게스트분들
0: 네.
1: 와주셔서 같이 하고 있는데
0: 예.
1: 저 너무 행복하고 그 이제야 원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관객분들로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경 오세요.
0: 게스트는 어떤 분들이 좀 나오세요?
1: 게스트 여태까지 또
0: 감사한 분들.
1: 선우정아 언니, 적재 그리고 또 노영심 언니도 나오셨고
0: 노영심 언니도
1: 있었어요. 케이윌 오빠도 나오셨고요. 네, 또 예. 여러분들 소수빈, 강승환 음악
0: 진짜 노래
1: 나오십니다.
0: 음악성 있는 분들 다 나오시네.
1: 네, 많이 나오십니다.
0: 그래요. 예, 꼭 앵콜 공연 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연남동이죠?
1: 네.
0: 거기 돈가스 먹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번 놀러 오십시오.
0: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 신혜 씨 콘서트 마무리 잘 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6: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성.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닭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우리 신혜영과 함께 했는데, 예, 라이브로 노래도 듣고, 또, 아,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참 재밌네요. 예, 신혜영의 또 매력을, 물씬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콘서트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 끝곡은 역시 안신혜의 노래입니다. 혼자만의 사랑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옛날에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일 안 풀려가지고. 93년도에. 내일 뵐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조금씩 수도권 구간으로 상행선 정체가 늘고 있고요. 서울 시내 작업과 사고에 영향을 받는 곳들인데요. 먼저 일산 쪽 강변북로 동작대교 부근 1차로 작업이 꾸준한 가운데 동호대교부터도 밀려 지납니다. 이후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반대 구리 쪽도 방화대교부터 1차로에서 작업 중인 월드컵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요. 이후 양화에서 반포대교 구간 또 올림픽대로도 양방향 반포에서 영동대교 사이 오가시기 주춤합니다.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는 옥산과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더 가서는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에서 동서천 또 화성 휴게소 일대로 경기 충청권 통과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후로 더 팔탄과 매송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뚝 떨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일요일 잘 계시나요? 5월 10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어딘가 여행 갈 때 기분을 업시켜주고 떠나왔다는 느낌을 상기시켜주는 곳 어딜까요? 바로 휴게소죠. 그 휴게소에서 맛있게 먹은 알감자를 집이나 일상 한가운데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납니다. 그 포실포실한 감자를 버터에 대굴대굴 굴려서 익힌 알감자, 그리고 맥반석 오징어, 뭐 그것도 그래요. 먼 길 가면서 몸이 차 안에서 반쯤 접혀 있다가 몇 시간 만에 밖에 나와서 낯선 공기를 맡으면서 먹어야 이게 맛있습니다. 음식에 떠난 사람의 설렘이 스며야 맛이 제대로 나는 거죠. 휴게소가 여행이라는 긴 문장 사이에 찍힌 즐거운 쉼표라면 그 쉼표 덕분에 우리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갈 힘을 얻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쉼표 하나 찍어볼까요? 아주 큼지막하게요. 모두 같이요.

0: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첫 곡은 아바가 열어줬습니다. 블레부였어요. 프랑스어죠. 네. 그러니까 원하나요 이런 뜻입니다. 팝 음악 역사상 가장 완벽한 멜로디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스웨덴의 보석입니다. 아바. 디스코 열풍이 세계를 뒤흔들던 1970년대 말에 아바가 이 그들만의 스타일로 디스코를 선보인 노래죠. 블레부. 가사에 나오는 장소가 이 디스코텍이나 클럽 정도 되는 듯해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남녀 사이의 그 팽팽한 탐색의 상황입니다. 우리 이 동네 분위기 잘 알잖아. 괜히 감정 소모하지 말고 솔직하게 즐기자. 어때? 너도 원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김인호 씨가 저희 아들이 어느새 커서 카시트에 앉으면 꽉 끼는 거예요. 네 살이 앉을 수 있는 다른 카시트로 교체해서 앉아보라고 했더니 착용감이 안 좋아. 딱딱해. 이러네요. 네 살짜리가 착용감도 아는군요. 그리고 내가 형아라 그런 거지? 이럽니다. 영아들 시트는 푹신한데 새로 산 유아용은 덜 푹신하거든요. 아우 아이가 아주 최소한 DJ 천이보다는 똑똑하네요. 0063님 백디 얼마 전에 전북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다녀왔어요. 녹색 청보리와 노란 유채꽃 물결이 너무나 싱그럽고 예뻤습니다. 행사장 초입에 보릿고개라는 노래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내용이 뭉클하더라고요. 아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가지 배 채우시던 그 시절을 어찌 사셨소. 아 백디는 49살이라 보릿고개 잘 모르겠네요 하셨어요. 보릿고개가 뭘까요? 그러니까 보리밭이 펼쳐져 있는 고갯길인가요? 네. 압니다. 저 어렸을 때 그 한국 농촌에서요 먹을 게 가장 부족했던 힘든 시기죠.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한 쌀이랑 뭐 여러 가지 식량이 긴 겨울 동안 다 먹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새 보리는 아직 익지도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그때 전부 전 국민이 예, 배를 골았죠. 그게 보릿고개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 얘기하면은 뭔 소리야? 아니 슈퍼 가면 쌀 있는데 왜 굶어? 그럴 거예요. 자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과 좋은 노래를 잘 버무려서 귀가 행복해지는 두 시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신청곡이 우선입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됩니다. KBS 어플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꼭 깔아주세요. 잠시 광고예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수아 씨가 청해서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카보로 페어 듣고 왔는데요. 저만 좋았나요? 예. 원래 제가 사이먼 앤 가펑클을 좋아해서요.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셨으면 좋을 텐데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포크 음악의 전설이고 아주 시적인 가사하고 완벽한 화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한 전설의 듀엣이죠. 폴 사이먼 앤 아트 가펑클입니다. 스카보로는 영국 욕셔 해안의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스카보로에서 열렸던 중세의 그 큰 시장이나 축제를 스카보로 페어라고 했습니다. 폴 사이먼이 영국 전통 민요의 반전의 메시지를 담아서 만들었어요. 스카보로 시장에 가시나요? 거기 사는 한 여인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녀는 한때 내 진실한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연인에 대한 그리움, 또 평화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노래 두 곡 이어듣죠. 존 폴 영이 노래한 Love is in the air 준비합니다. 호주 가수죠. 존 폴 영. 이 노래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주변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의미인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나무들의 속삭임 속에도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로맨틱한 분위기가 가득하다는 설렘설렘한 곡입니다. 이어서 0841님이 신청하신 2014년도 영화였죠. Begin Again의 OST 중에 하나입니다. 애덤 르바인 노래하는 No One Else Like You라는 노래예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원하지만 나는 네가 아니라면 아무도 필요 없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없거든. 존 폴 영, Love is in the Air, 애덤 르바인, No One Else Like You.

Adam Levine, No One Else Like You, 존 폴 영이 노래한 Love Is In The Air 듣고 왔습니다. 5월 10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이제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코너인데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하죠. 세탁소에서 매주 목요일 10% 할인합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목요일이 한가한가 보구나. 영업이 잘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또 마트에서 특정한 물건만 할인해서 팔면 야 이거 안 팔리는 물건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왜 싸지? 이게 문제 있나? 이런 의심부터 합니다. 실제로 재고 처리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혜택 받으면 좋긴 한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방어 본능이 또 되살아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 시간에 소개되는 사연의 주인공한테는

치킨 선물을 드립니다. 이유는 아시죠? 시간과 정성이 더 많이 필요한 사연이잖아요. 분량 자체가 기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신 긴 사연에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로 응답하는 코너입니다.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자, 오늘은 남효경 씨 사연입니다.

지난해 저희 앞집에 누군가 새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요, 몇 달을 앞집 사람들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기척도 없고 사람이 드나드는 소리도 안 나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머님이 오셔서 애미야, 앞집은 어째 그러냐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집 앞에 그냥 종이가 산처럼 쌓였는데 얼른 치워야지 왜 저렇게 쌓아놓는겨, 보기 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앞집 문 앞에 치킨집, 뭐 헬스장 광고지, 마트 전단지 이런 게 계속 쌓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때그때 치우거든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9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엄마 그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 얘는 광고지 좀 쌓였다고 신고는 무슨 신고야. 아, 경찰 아저씨들 바빠. 아니야, 신고해야 돼요. TV에서 집 앞에 광고지나 택배가 오래 쌓여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제야 무심코 봤던 공익 광고가 생각났어요. 집 앞에 우편물이나 택배가 계속 쌓여 있으면 청소를 안 하는구나 이러면서 넘기지 말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라고 했거든요. 장기간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나 경비실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긴급해 보일 경우 관공서에 방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쳤는데 아이는 생각이 남달랐던 거죠. 물론 저희 앞집 일은 결국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이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네요. 요즘은 이웃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가끔은 오지랖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오지랖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오늘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듣고 왔죠. 악기보다 더 완벽한 목소리를 가졌다고 하는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이죠. The Real 그룹이 노래한 Small Talk였어요. 이 가벼운 인사와 잡담을 경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처럼 이웃집 사람 만나면 간단한 인사와 대화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DJ 천이는 처음에 앞집이 문 앞에 물건을 안 치워서 이웃이랑 싸움 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지저분하니까 광고지 좀 치워라 하는 그 민원성 사연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9살 아이가 등장하면서 스토리가 확 바뀌었네요. 듣고 보니까 아이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실제로 우편물이나 택배, 뭐 광고지 같은 물건이 오래 쌓여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걸 습관적으로 방치해서 민폐를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건강 문제가 있거나 뭐 긴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초인종을 눌러본다든지 경비실에 얘기해본다든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연처럼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행인 거고요. 서로 사생활을 지켜주면서 건강하게 오지랖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하는 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는 무관심보다 관심이 있는 편이 훨씬 낫잖아요. 우리 사연 주신 효경 씨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치킨과 콜라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긴 사연도 좋아요 올려주시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러 얹어서 배달합니다. 이번에는 노래 세 곡 이어드리죠. 양현정 씨가 독일에서 활동한 벨기에 가수 세라의 도쿄 타운 청하셨죠. 나이트클럽과 뭐 디스코텍을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아주 평정을 했죠. 외로울 땐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비행기를 타세요. 도쿄 타운으로 오세요 라는 그런 노래고요. 이어서 조지 마이클의 아웃사이드라는 노래입니다. 안에 숨지 말고 밖으로 나가. 자연 속에서 본능에 충실하라고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욕망을 당당하게 표현하자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에서 우승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켈리 클락슨이 노래하는 스트롱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이나 이별 같은 힘든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노래예요.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를 죽이지 못한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이 가사에 나옵니다. 세라, 도쿄타운, 조지 마이클, 아웃사이드,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스트롱거 켈리 클락슨의 목소리, 조지 마이클의 아웃사이드, 세라의 도쿄 타운 세 곡 이어듣고 왔네요. 5월 10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정 씨군요. 일어나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네요.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20대 딸은 홍대에 놀러 나가고 남편님은 회사 갔대요. 전 어디로 갈까요? 백디가 알려줘요. 김수정 씨, 일단 맛있게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혼자서 즐기세요. 어디든지 가도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즐기세요. 오영숙 씨, 노래 제목은 잘 모르지만 음악이 나오면 어디서 들어본 노래네요.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음악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영숙 씨, 이렇게 사연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노래는 다 좋은 거죠. 어떤 노래든지 다 노력하고 만드니까요. 이번에는 마우스 앤 맥닐이 노래하는 헬로우아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노래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아마 중장년 여러분들은요. 1970년대 유럽에서 사랑받은 네덜란드의 남녀 듀엣입니다. 마우스 앤 맥닐. 가사 내용이 독일어 버전, 영어 버전 이게 다 다른데요. 영어 버전은 첫 만남에 무례한 남자한테 질려버린 어떤 여자가 관계를 딱 끊어내면서 남자를 혼내키는 아주 당찬 가사입니다. 이 헬로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인사 헬로우죠. 여기서 이제 추임새 느낌으로 A를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장미화 씨가 봄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번안했어요. 헬로우, 헬로우, 꽃들은 뭐 그거요. 흠마, 흠마, 흠마. 이거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자, 이어 듣겠습니다. 마우스 앤 맥닐이 노래하는 헬로우.

0: 걸. 하림 훌라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쇼리 실라!

0: 저기 금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이영선 씨군요. 3년째 매일같이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 글을 올립니다. 팝은 잘 모르지만 들으면 신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앞으로도 쭉 애청할 거예요 하셨어요. 네, 이영선 씨. 제가 해설을 해드리니까요. 잠시 후 2부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만납니다. 전문가가 깐깐하게 고른 좋은 노래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죠? 자, 1부 끝곡은 시카고의 Love Me Tomorrow라는 노래예요. 서로 떨어져 있는 연인이 느끼는 그 외로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오늘처럼 사랑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시카고의 Love Me Tomorrow 들으면서 1부 마쳐요.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를 떠났다 돌아오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 경기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들인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 부근과 여주 분기점을 앞두고 속도 뚝 떨어지고요. 여주 분기점에서 갈라지는 영동선 인천 방향도 부근 잠시 주춤합니다. 더 가서는 월곡 분기점 일대로 또 나란히 가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도 흥천 입포부터 동곤지암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천과 화성, 매송에서 용담터널,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 상행선 이동량 꾸준하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 일대로 6km 구간, 또 양재에서 반포 쪽 정체 길어졌습니다. 끝으로 서울 시내는 잠실 쪽 올림픽대로 올림픽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그렇게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멋진 탱고 음악으로 오늘 임백천의 백뮤직 5월 10일 일요일 2부 시작했어요. 이 우루과이의 작곡가죠. 헤르라르도 마토스 로드리게스가 작곡한 탱고의 고전이에요. 라쿰파르시타. 라쿰파르시타는 작은 행렬, 가장 행렬 그런 뜻이죠. 오늘은 가사가 있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부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내 사랑, 당신은 내 마음에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내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아주 가슴 찢어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탱고 음악의 그 메인 악기는 역시 아코디언이에요. 악기마다 사실 그 다들 특성이 있죠. 아코디언은 참 추억추억한 그런 악기죠.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임진모 씨 아까부터 와 계시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 인사 나눕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에 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선물이 더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11: 위제로
10: 과식에도 제로 제로
11: 위제로
10: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1: 위제로
1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1: 위제로
9: 소화 불량 체험 과식엔 위제로
8: 1년

0: 이어폰을 끼고 보는 세상과 맨 귀로 만나는 세상은 천지 차이죠. 이게 너무 달라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건 이 거리의 소음이나 듣기 싫은 잡음을 내가 택한 선율로 덮는 거잖아요. 그 덕분에 복잡한 곳에서도 호젓함을 느낄 수 있고요. 산만한 곳에서도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아한 방법, 이 음악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Sixth Sense.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여러분 귓가에 좋은 음악 친구죠. 진모 진모 임진모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5월 오늘이 10일이고 벌써 네. 이 좋은 계절 5월이 3분의 1이 지나가는 거예요.
1: 네.
0: 5월은 그 식집사들한테도 행복한 계절이죠. 식물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1: 네네네.
0: 진모 씨도 여러 식물을 집에서 건사하고 있죠. 나름 식집사인데
1: 네.
0: 근황이 어때요, 식물들?
1: 아, 근데 지난 겨울에 제가 관리 소홀로
0: 네.
1: 많이 우리 꽃이 목숨을 잃었어요.
0: 세상에.
1: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0: 주인 잘못 만나서.
1: 근데 지금 행운목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0: 아.
1: 네네네.
0: 꼭 꽃을 피워야 될 텐데. 행운목에 꽃피면요.
1: 네.
0: 진짜 그건
1: 어우,
0: 희귀한 일이죠.
1: 희귀한 일이죠.
0: 네. 그리고 식물들한테 주는 애정을 DJ 천이한테 좀 나눠주세요. 지난주에 끝 무렵에 훅 그냥 들어와서
1: 네.
0: 급 당황했어요.
1: 이게 사람이
0: 네.
1: 어떤 남들의 행위를 갖다가 해석하는 게
0: 네.
1: 그만큼 우리 임백천 DJ가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후기 아니에요.
0: 그래, 이렇게 초반에 들어오면 좋아요. 끝에 들어오면 내가 방어할 수가 없었어요.
1: 아, 진짜 나 진짜 너무 격이 맞지 않아. 왜냐면 네. 난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
0: 생방송 하다가 맞아본 적은 없죠. 쫓겨난 적도 없죠. 박혜진 씨가 두 분 티키타카 좋아요. 근데 만약 형제로 태어나서 네. 한 집에 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점점점.
1: 아마 내게 인터넷 뉴스로 뜰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한밤중 몸싸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라는.
0: 두 사람은 친형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 네.
0: 아휴, 임진모의 식스센스. 오늘도 형제 케미로 그러면
1: 네네. 네,
0: 재미있게 음악 소개합니다. 오늘 주제 지난주에 스모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1: 네네네.
0: 어떤 주제예요?
1: 이제 좀 있으면 아주 장미의 계절이 오죠.
0: 네.
1: 장미가 5말 6초잖아요.
0: 이미 축제 시작한 곳 많아요.
1: 아, 있는데 네네. 그래도 그야말로 만개하는 건 5말 6초예요.
0: 그렇죠.
1: 우리 지금 저희 아파트 거기 울타리도 진짜 장미가 올라오는데 이상해요. 겨울에 장미 그 줄기 가지 보면
0: 예.
1: 내년에는 꽃이 안 필 것 같다는 생각이
0: 왜요?
1: 드는데
0: 왜요?
1: 이상하게 너무 앙상하잖아요.
0: 본인이 못 볼 것 같지 않고.
1: 근데 이상하게 5월이 되면 정말 그 피어나는 게 정말 장관입니다.
0: 그럼요.
1: 네네.
0: 아유, 걔들 이쁘죠.
1: 그래서 오늘은 장미 노래 그리고 또 꽃의 노래 좀 들을까요?
0: 아, 이런 우리가 티키타카가 안 되는데 주제가 너무 아름답네. 첫 번째 노래는
1: 이건 좀 최근 노래, 2024년 노래인데요. 그런데도 아마 우리 만약에 중장년 팬들도 딱 들으면 알 거예요.
0: 네.
1: 이 노래 참 멜로디 좋네. 그럴 겁니다. 그런 아닌 게 아니라 레코드 오브 더 이어 그래미상도 받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차트 인기 차트에서도 8주간이나 1위하는 아주 큰 히트였어요.
0: 무슨 노래예요?
1: 전 듣자마자 이 곡이 1위가 될 것 같았어요. 마일리 사이러스 플라워스입니다.
0: 플라워스. 네. 그때 그 상 받을 때 그래미에서 받을 때
1: 네.
0: 테일러 스위프트랑 막 전부 놀래가지고 축하하고
1: 맞아. 예.
0: 이야,
1: 근데 그때 왜 네. 축하 공연을 다 노래 부르고 마이크 콱 던져버린 거.
0: 아, 대단해요.
1: 이야, 그 멋있더라고요.
0: 마일리 사이러스.
1: 저 꿈 중에 하나가 마일리 사이러스 인터뷰하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아유,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1: 아유, 네네.
0: 난 자신한테 꽃을 사줄 수 있거든.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이별하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
1: 그렇죠.
0: 센 척하는 거예요.
1: 어떻게 보면은 마일리 사이러스가요. 왜 또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 약간은 그 우먼 파워, 그다음 당당한 여성, 네. 걸크러쉬 이런 느낌의 노래들을 많이 해요.
0: 그리고 커밍아웃을 했죠.
1: 그렇습니다.
0: 남자랑 네. 결혼하고도 네. 난 여자도 사랑한다. 아, 뭐 이래가지고 네. 대단했었어요. 네네네.
1: 아버지가 또 빌리 레이 사이러스잖아요.
0: 칸츄리, 유명한 칸츄리가
1: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플라워스는요. 제가 꽃노래 중에서도 근래 나온 작품의 수작이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 케이팝도 이렇게 꼭 멜로디가 좀 구현되는 그런 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0: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입니다. Flowers.

0: 오늘 주제가 장미와 꽃의 노래들이에요. 네네. 첫 곡은 미국의 가수고 배우인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였습니다.
1: 네. 이번에 정말 장미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1: 전 이상하게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미녀인데도
0: 네.
1: Yellow Rose of Texas.
0: 네네. 아.
1: 뭐 여러 버전이 있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노래 불렀죠.
0: 윌리 넬슨도 했고요.
1: 네, 그렇지만 우리한테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미치 밀러 악단. 우리 국내에 엄청난 영향이 미쳤어요.
0: 맞아요.
1: 네네. 텍사주의 거의 비공식 주가인데 남북 전쟁 때 남부와 북 갈등 상황에서 남부의 여성을 이렇게 표현했죠. 더 옐로우 로즈 오브 텍사스.
0: 예.
1: 텍사스의 노란 장미.
0: 네. 미국 지휘자죠.
1: 그렇습니다.
0: 미치 밀러 오버의 연주.
1: 그렇습니다. 네. 네네. 하여튼 뭐 우리 미치 밀러 버전을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죠. 네네.
0: 그 저 예전 배우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록 허드슨, 제임스 딘.
1: 자이언트.
0: 자이언트의 네. 이게 흘렀죠.
1: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무튼 이 노래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하나 더는 헨리 만시니가 역시 연주해서 악단이잖아요.
0: 예.
1: 연주한 곡인데 바로 Days of Wine and Roses.
0: 예.
1: 와인과 장미의 계절. 장미의 나날들. 이렇게. 정말 근데 헨리 만시니는 뭐 핑크 팬더 시리즈 그 다다다땅. 딴딴 이거죠.
0: 그렇죠.
1: 고고하고 뭐
0: 티파니에서 아침을
1: 맞습니다. 아. 피터건도 있고.
0: 그렇죠. 네.
1: 아무튼 연주곡이 굉장히 히트곡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1962년 작품 The Days of Wine and Roses입니다.
0: 아무튼 뭐 이 헨리 맨시니는 명곡이 너무 많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oon River 이것도.
1: 예. 그래서 이 노래를 가사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장미가 그래도 비교적 오래 피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과 장미의 나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0: 네.
1: 안개 낀 꿈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꿈속으로 사라지죠.
0: 이게 영국 시인이죠.
1: 네, 맞습니다.
0: 어니스트 도슨의 네네. 시에서 유래한 표현인데
1: 예, 예.
0: 와인과 장미의 나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 네.
0: 안개 낀 꿈속에 잠시 나타나다가 다시 꿈속으로 사라지죠.
1: 아. 젊음을 말하는 거죠.
0: 그렇죠.
1: 젊음이 정말 인생에서 하이라이트지만 그게 길지 않다.
0: 그렇죠.
1: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0: 미치 밀러 악단의 연주 그리고 합창이 나옵니다. 아주
1: 네.
0: 멋진 합창이. The Yellow Rose of Texas. 이어서 헨리 맨시니 악단의 연주입니다. The Days of Wine and Roses.

0: 미치 밀러 악단의 The Yellow Rose of Texas, 헨리 맨시니 악단의 The Days of Wine and Roses.
1: 네네.
0: 야, 참 멋진 연주와 노래들이었습니다. 장미와 꽃의 노래들이 오늘 주제예요.
1: 그리고 나서 예. 우리가 한 곡 더 들었죠?
0: 네.
1: You Don't Bring Me Flowers.
0: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닐 다이아몬드의 듀엣으로 노래 들었습니다.
1: 근데 참 이게 참 재밌었던 게요. 결국 이 노래 가사는 그거잖아요. 꽃이 결국 사랑과 관심, 그죠? 당신이 나한테 꽃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신 나한테 지금 뭐 사랑도 주지 않고 관심도 없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플라워가 상징하는 게 많은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당시에 78년인데 제가 대학 입학할 때입니다. You don't bring me flowers. 당신은 나에게 꽃을 주지 않는다. But 당신은 나에게 돈을 준다. 우리 지금 여성들이 그래. 꽃 안 줘도 돼. 현찰로 줘, 현찰.
0: 네? 78년도 여학생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1: 그럼요. 뭐 그때는 뭐 돈이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아요? 이 신혜원 작가도 지금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썼어, 느낌이.
0: 그런 편견이 어딨어요, 지금.
1: 근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신혜원 작가 그 표현 정말 멋지지 않았어요?
0: 무슨 표현?
1: 이거요.
0: 어떤 거?
1: 또 나만의
0: 본인 칭찬한 거?
1: 아니.
0: 뭔데요?
1: 이거요.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아한 방법.
0: 아, 음악?
1: 아. 아. 좀 이런 거 좀 편하고 그러세요, 좀. 에휴, 진짜. 맨날 그냥 아니, 게스트 갈고.
0: 아니, 그래서 제가 항상 솔직하게 얘기는 해요.
1: 네.
0: 음악은 우리 임선탁 PD가 선곡을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신혜원 작가가 네. 좋은 글을 써주고 나는 날로 먹는다니까요.
1: 이걸 방송에다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 봐봐.
0: 대놓고 얘기했어요, 몇 번. 아니,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1: 그게 솔직한 게 아니고요. 네. 사람이 가벼운 겁니다.
0: 뭘 해도 오늘 야단치네.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닐 다이아몬드가 원래 각각 이 You Don't Bring Me Flowers를 앨범에 실었었는데
1: 네.
0: 이거를 어떤 라디오 DJ가 믹싱을 겸하게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1: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직접 만나가지고 뒤에 곡을 갖다 만든 거죠.
0: 네.
1: 아마 이런 스타일의 노래는 그 스탠다드 팝 가수들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을 거예요.
0: 아, 그럼요.
1: 네네. 네.
0: 이번에는 뭘 들을까요?
1: 이번에 장미 노래로 갑니다. 장미 노래 중에서 아주 유명한 80년대 90년대 곡입니다. 하나는 이거.

0: 배트맨 포에버에 나왔던 곡이죠. Kiss from a Rose. C의 곡이고 또 하나는 Poison 메탈 밴드입니다.
1: 네.
0: Poison의 Every Rose Has Its Thorn.
1: 네.
0: 모든 장미는 가시를 갖고 있다. 아름다움은 가시를 갖다 포함하고 있죠.
1: 네. 네. 조심해야죠. 스일은 영국의 이제 싱어송라이터인데 195cm예요.
0: 네. 아주
1: 근데
0: 그 아름다운
1: 키가 그렇게 크고 그런데
0: 네. 여기 얼굴은 화상 그대로 남겨놨죠.
1: 네, 흉터가 있죠.
0: 네, 네, 네.
1: 그리고 부드럽고 목소리가 아주 따뜻하죠.
0: 아, 진짜 저는요 이 스일이 나중에 2000년대 들어와서 소울의 명작들을 재해석한 앨범 CD를 3장 연속 내는데 저는 혹시 소울을 느끼고 싶고 또 시일의 목소리를 뭐 그야말로 만끽하고 싶으시면 그 세 장의 그 소울 앨범을 그 한번 구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1: 이제 두 곡을 들을 텐데요.
0: 네네.
1: Kiss from a Rose가 이게 원래
0: 네.
1: 그러니까 빌보드 100 싱글 차트에서 1위까지 갔는데
0: 네.
1: 이거 원래 버리려고 그랬다면서요?
0: 맞아요.
1: 그 사람이?
0: 안 맞아가지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넣었는데 그게 뜻밖의 영화 보고 나온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죠.
1: 이걸 버리려고 나한테 주... 아.
0: 근데 이 노래 맛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네. 당신의 사랑은 회색빛 우울함 삶의 장미의 키스 같아요. 장미를 갖다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두 곡이 다 또 1위 곡이죠.
1: 그렇죠. Poison의 Every Rose Has Its Thorn. 그러니까 장미는 가시가 있기 마련이고
0: 네.
1: 아름다운 것에는 아픔이 뒤따른다.
0: 그렇습니다.
1: 역시 네네. 그것도 1위를 네네. 했군요.
0: 그러니까 이 코너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1: 네.
0: 진행자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1: 오늘 계속 공격만 하네.
0: 아니, 지난주부터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1: 예, 예.
0: 지금 제가 피곤해요. 꼭 구경을 못해가지고
1: 뭘 먹여야겠구만. 앞으로 오면은
0: 꼭 구경을 못해서
1: 일단 달달한 것부터 입에 넣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
0: 제가 좀 인품을 좀 더 다지고 취향해서 오겠습니다.
1: 아니, 하여튼 초콜릿 준비해 놓을게요.
0: 네네.
1: Seal의 Kiss from a Rose, Poison입니다. Every Rose Has Its Thorn.

0: 노래 두 곡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네네. 우리 임산달 PD가 세 곡을 이렇게 붙이네요. 근데 네, 우리가 네. 하도 싸우니까 네. 한 곡을 더 붙였나 봐요.
1: 본인도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아우 진짜 지겹네 이러고서 음악이나 더 듣자 이래. Seal의 Kiss from a Rose 이어서 Poison의 Every Rose Has Its Thorn 그리고 반저비의 네. Bed of Roses였어요.
1: 아 장미의 침대 참 제목도 멋있는데 한번 침대를 갖다 장미로 한번 그 수 놓아 보시죠. 멋질 것 같아요.
0: 그 잘 수 있나요?
1: 그 향기 때문에? 아니면 그 모양 때문에?
0: 아니 너무 축축할 거 아니야.
1: 왜 이렇게 인생이 부정적이에요?
0: 아니 없어요. 손실적인 거지. 그 장미 표 얼마나 축축해?
1: 아니 그 장미가 왜 축축해요? 어 지금 아주 그 봉우리가 아주 제대로 탱글탱글한 거 어? 골라서 쫙 돌리면 아름답죠.
0: 거 가시에나 찔려라 그러면
1: KBS 사장께 고합니다. 이렇게 아, 이거는 문학성도 취소합니다. 없고 감성도 이거는, 떨어지고 네,
0: 임진모 선생님 이거는 네. 취소하겠습니다. 이건 고소각인데 취소하겠습니다.
1: 하여튼 근데 이 5월에 네, 네. 6월 초까지 가니까 한번 정말 장미를 한번 어디든 이렇게 한번 수 놓으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장미 말려도 근사하고.
1: 맞습니다.
0: 이 번조비의 Bed of Roses 장미 침대인데 이 번조비가 그러니까 존 번조비죠. 네. 투어를 하면서 이제 호텔 방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네네네. 이 존 번조비는 굉장히 애착으로 소문났잖아요.
1: 그렇죠.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친구랑 결혼했죠. 네.
0: 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쓴 곡이랍니다. 네. 네.
1: 확실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본조비 팬들이 우리 국내에 많은데 본조비의 이런 인간성 이런 인성에도 약간 반한 것 같아요.
0: 아 근데 내가 반성해야 될 게 지금 가사를 보니까 네. 당신을 장미 침대에 눕혀주고 싶어요.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거든요. 네. 아 내가
1: 그렇게 생각을 했지 뭐 가시에 찔려라? 진짜
0: 너무 축축해. 미안합니다. 급 반성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이번에 무슨 노래 들을까요?
1: 자, 이번에는 우리 꽃노래 하나로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Ace of Base, Life is a Flower. 사실 삶이 꽃이죠.
0: 네, 네네. 듣겠습니다.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늘 임진모 씨가 꽃을 든 남자가 됐어요. 아주 꽃이 만발한 노래들을 만났고요. 이제 가요입니다. 임진모의
3: 네.
2: 픽.
3: 네. 장미 노래 굉장히 많죠. 사랑과 평화의 장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4월 거울의 장미도 있고 장미 노래 그대 모습은 장미도 있고
2: 많죠.
3: 정말 많은데 오늘 저는 갑자기 어우러기에 밤에 치는 장미 이 곡이 생각이 났어요.
2: 네.
3: 85년 강변가요제 수상곡인데
2: 외로운 밤엔
3: 아, 맞습니다.
2: 네. 나 홀로 걸었네 이거죠. 네. 네.
3: 근데 여기서는 그 여성 보컬 남정미인가요? 그
2: 남정미
3: 여성
2: 씨.
3: 보컬이 아주 돋보이죠.
2: 아우 개성 있었죠.
3: 네네. 네.
2: 어우러기에 밤에 피는 장미를 오늘 임진모 씨가 픽을 했네요.
3: 네.
2: 다음 주 일요일 우리 다시 만나야 돼요.
3: 네.
2: 오실 거죠?
3: 아 그럼요.
2: 네네.
3: 감사합니다.
2: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월요일 낮 12시에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2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는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흐름 더딘 구간이 있지만 전반적인 소통은 괜찮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여주휴게소 부근 더디게 지나는데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쪽으로 서행하고요. 반월터널 부근으로는 앞선 사고 여파로 둔대 분기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도 부근 2km 정도 밀리고요. 남양주유금소에서는 약 10분 전쯤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가다 서다 반복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하면서 1,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반짝이 김영수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혼자 작게 가꾸는 텃밭에 고구마랑 고추, 토마토, 오이 등등 모종 심었어요. 키울 때는 힘들지만 수확할 때는 행복하더라고요. 뭔가를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편히 쉴 때죠. 오늘도 행복하게 들을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뭔가를 키운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안에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반려견을 돌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행복을 주니까, 뿌듯함을 안겨주니까,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충만감을 안겨주기 때문 아닐까요? 저도 반짝이분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주말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신우리의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간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주실 거죠.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하, 오프닝에서 뭔가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그 집 안에 정말 다 자란 꽃까지 펴 있는 거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많이도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정말로. 근데 걔가 그게 세상에 다 떨어지고 꽃이 우리 집 오자마자 이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줬는지 2주에 한 번 줬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물을 언제 줬는지. 근데 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또 안 된대요. 그런 친구들은. 시들시들 해줬는데 물 주면은 또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이게 건강하게 키운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자, 우은아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무릎에 이상이 감지되면서 한동안 등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주 갔던 갓바위를 못 가본 지가 5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동행해 준다기에 며칠 전 큰맘 먹고 다녀왔어요. 너무 큰 위로와 함께 힘을 얻었네요. 아들에게 고맙고 버텨준 저의 체력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런 게 행복이겠죠? 맞아요. 누군가 이렇게 함께 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죠. 힘을 내서. 하, 이 에너지가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버텨준 저의 체력에. 그런데 멀리까지 이렇게 갔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아우 막 그냥 못 걷겠다 막 이러면은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같이 간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잘 다녀오셨어요. 0682님께서 가정의 달 5월이라 그런가요? 주말마다 가족 행사로 바쁜 것도 즐겁고 어쩌다 하루 편안히 쉴 수 있는 날이 오면 그것도 행복하네요. 반지분들 모두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랄게요. 이 바쁜 달을 즐기시는군요. 맞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가족 행사로 막 바쁘고 여기저기 전화도 돌려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막 힘든데 이렇게 즐기면은 뭐 예. 뭐 그냥 즐기시면 되죠. 저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네요. 일단 잠만 좀 푹 잘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도 다 즐길 수 있는데. 자, 다들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시고요. 참여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하는 일요일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한 주 동안 신청하신 좋은 노래들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려요. 그리고 2부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신곡 트로트와 명곡 트로트를 차례대로 들어보는 시간.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니 왜죠?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요.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사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1139님께서요. 황금 같은 주말이에요 응디. 제가 성리씨 노래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사연을 보냈거든요. 오늘은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려주세요. 성리의 알란가 모르겠어 신청합니다. 감사해요. 빨리빨리 우리 반짝이 분들의 노래를 다 틀어다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네. 9212님께서 응디 요즘 저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요. 50견이라는데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요. 나이 드는 게 무섭네요. 김용임의 나이아가라 신청해요. 아유 50견이 오셨구나. 아유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50견이 와가지고 그 머리를 하려고 머리를 만지려고 이렇게 팔을 드는 것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팔을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고. 근데 뭐 그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나이 드는 게 무섭다라는 말이 참 얼른 나으세요. 이게 뭐 빨리 낫는 것도 아니죠. 예, 치료 잘 받으시고요. 8890님께서 응디 문어 낚시에 푹 빠져서 사연 보냈던 반짝이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또 다녀왔거든요. 출항 6시간 만에 겨우 한 마리 잡고 배고파서 간식 먹고 화장 고치면서 은비트 들었답니다. 오늘도 응디와 함께 해야죠. 앞으로는 문어 더 많이 잡으라는 의미로 이 노래 들려주세요. 박군의 땡 잡았다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문어 낚시 아주 그냥 푹 빠지셨네요. 근데 출항 6시간 만에 겨우 한 마리 잡았다고요? 요즘 문어가 잘 없나? 문어가 잘 모이는 곳으로 이렇게 배를 좀 잘 옮겨달라 그러죠. 6시간 동안 배 타고 있으려면 근데 멀미가 없으신가 봐요. 저는 멀미 때문에 배 타는 거 너무 무섭거든요. 저는 그 멀미약을 먹어도 멀미를 해요.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멀미를 해가지고 많이 잡아오세요.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김용임의 나이아가라 그리고 박군의 땡 잡았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김용임의 나이아가라, 그리고 박군의 땡 잡았다 였습니다. 일요일 1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권현만님께서 지금 긴급 신청곡이 있습니다.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들려주세요. 급합니다 응디. 뭐가 이렇게 급하실까요? 이 노래가 막 듣고 싶어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긴급으로 네, 바로 받았습니다. 9583님께서 어버이날 기념으로 부모님 모시고 대구 송해공원 다녀왔어요. 송해 선생님의 전국노래자랑을 보면서 자랐는데 기념관을 보니 송해 선생님이 그립네요. 부모님과 더 자주 여행을 다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신청곡은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대구에 송해공원이 있죠. 예, 고 송해 선생님이 대구시 달성군 명예군민이자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인연으로 송해공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에 뭐 가실 일 있으시면은 송해공원 한번 쓱 한번 둘렀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겠네요. 그렇죠? 2620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신우이가 많이 아파 걱정입니다. 평생 받고만 살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따라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손태진의 하숙생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또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친하게 지낼수록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려요.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손태진의 하숙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일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요.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리고 손태진의 하숙생이었어요.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7178님께서 응디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어요. 간단히 점심 마치고 커피 한잔하면서 은비트 즐기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딱이겠죠. 진해성의 니가 니가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하, 주말에 여유로운 커피 한잔 부럽습니다. 즐기세요. 이소연님께서 윤수연의 손님 온다 신청합니다. 평일은 당연한 거고 주말에도 가게 문 여시는 우리 엄마에게 이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노래처럼 엄마 가게에 손님이 많이 몰려오기를 기원합니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드디어 오신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노래를 불러서 놀라셨죠. 제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요. 여기 사연에 사연 보내주면서 노래로 이렇게 손님 온다 물개물결 손님 오신다 물개물결 해서 마치 노래를 부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불렀습니다. 아 평일에도 일하시고 주말에도 가게 문을 또 쉬지 않고 여시는군요. 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가게들 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피곤하실 텐데 하루는 쉴 법한데 그쵸? 혹시나 문 닫았을 때 손님이 오셨다가 헛걸음 하실까봐 그 생각에 또 문을 여시는 거죠. 손님 많이 와라. 최형성님께서 짝꿍이 다니던 직장이 5월 말까지 영업하고 휴업이래요. 오랜 세월 다니던 직장인데 휴업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짝꿍이랑 편하게 여행을 다니려고요. 짝꿍 파이팅!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들려주세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시간 되면 바닷가도 놀러 가자. 아하. 아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건데 참 어떡해 싶은 건데 이거를 또 즐거운 일로 또 긍정회로를 돌려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시간 난 김에 여행 다니자. 너무너무 좋네요. 그렇게 또 놀러 다니다 보면 또 일하고 일하다 보면 또 놀러 다닐 일 생기고 그러는 거죠. 화이팅 화이팅. 자 반지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도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진해성의 니가 니가, 윤수연의 손님 온다에 이어서요. 강혜연의 왔다야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까지 띄워드립니다.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위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강문경의 팔자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안쪽으로 돌발 상황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램프에서 기름램프 쪽인데요. 앞시간 사고가 나면서 3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홍제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 부근에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1차로 막혀 있어서 한남대교부터 밀립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앞시간보다 이동량이 늘었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쪽으로 서행하고요. 설악 부근 3km 정체입니다. 이후 서종에서 화도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남양주유금소에서 강일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는 14km 길게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구수경의 다 줄게요 였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4: 은간의 비난 트로트 1호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253님께서요. 가은님, 주말에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 위해 오늘도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요양보호사 일 마치고 손주들이 미술 전시회에 출전했다기에 그림 보러 오산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들 그림 볼 생각에 설렙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유, 손주들이 또 미술 전시회 출전을. 아유, 얼마나 또 잘 그렸길래 전시회에도 다 그림이 걸리고. 가야죠, 가야죠. 빠짐없이 가야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6942님께서 얼마 전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깜빡 잊고 지나가 버렸어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이번 주말은 아내와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응디, 아내에게 사랑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보자고 얘기해 주세요. 깜빡 잊고 지나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는데 아내분도 안 챙기신 건가? 서로 까먹은 건가? 아니면 아내분께서 섭섭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에휴, 이게 바쁘게 살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기념일은 웬만하면 안 까먹는 게 좋지요. 그렇죠? 이게 캘린더에 매년 반복하기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알람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날짜가 갑자기 여름 되고 갑자기 겨울 되고 막 그러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트로트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로 돌아옵니다. 민수연, 김중현, 공훈, 박민수의 나이스맨, 그리고 송대관, 신지의 분위기 좋고, 그리고 이어서요, 영탁, 김연자의 주시고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명곡을 들어보는 시간. 이제는 전설이 된 완전 찐찐찐 트로트 명곡과 함께합니다. 빛나는 명곡 트로트.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애창 트로트도 감상하고 숨겨진 명곡도 발굴하는 시간. 빛나는 명곡 트로트에서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문지원의 꽃이 피기를 인데요. 문지원 선배님의 아버님께서는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선배님의 기억 속에는 아버님께서 집에서 약주 한잔 하시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셨던 노래가 어린 나이에도 참 듣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가수 활동까지 하실 정도면 노래를 정말 잘하셨겠죠. 그리고 그 재능을 문지원 선배님께서도 이어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 꽃이 피기를 2015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어떤 노래인지 가사 한번 볼게요.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오시기는 하는 겁니까? 당신께 하고픈 말이 많아요.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외로운 이내 가슴에 그리움만 쌓여가는데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내가 갈 수 없는 곳인지 내게 남은 눈물 한 자락마저도 이슬처럼 말라갑니다. 너무너무 애절하네요. 다시 만나고 싶은 이를 향한 그리움이 담긴 노래 꽃이 피기를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명곡 트로트는요. 강태관 씨의 내 인생의 고속도로인데요. 강태관 씨가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계기는 미스터 트롯 1을 통해서였어요. 강태관 씨는 이미 국악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국악인으로서 미스터 트롯 1에 출연을 한 거였어요. 근데 트롯 가수로서의 재능도 함께 인정을 받은 거죠. 이후 히트 작곡가 조영수 씨에게 곡을 받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 곡이 바로 오늘 들려드릴 내 인생의 고속도로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가사 한번 볼게요. 지나온 세월일랑 후회를 말어라. 아픔 없는 청춘은 없다.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를 마라. 내 인생은 직진뿐이다. 오 슬픔아 비켜라. 이대로 나 달려가주마.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 힘찬 가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반짝이 분들의 앞날도요.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강태관의 내 인생의 고속도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문지원의 꽃이 피기를 이 노래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빛나는 명곡 트로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893님께서 은디 여긴 경남 창원입니다. 7월에 아들이 결혼하는데 한복을 맞춰야 돼서 서울 다녀왔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7월에 아드님 결혼하시는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서울에서 하나 봐요 결혼을. 그죠? 창원에 계신데 아유 또 서울까지. 저희 엄마도 김해에 계실 때 계속 뭐 맞추고 뭐 하느고 뭐 상견례하고 뭐 한다고 계속 서울 오셨거든요. 왔다 가는 길이 참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즐겁죠? 아드님 결혼하신다니까 축하드립니다. 9885님께서 저는 지금 결혼식 가고 있어요. 요즘 결혼식을 늦게 하네요. 배가 몹시 고파요. 결혼식 가서 많이 먹을 거예요. 다녀오세요. 주말에 또 결혼식 많죠. 근데 요즘은 계속 거의 다 코스로 나와가지고 저는 결국 집에 가서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그냥 한 사발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코스로 찔끔찔끔 나오니까 이게 배가 부른 건지 고픈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던데. 아무튼 잘 축하해주고 오세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장윤정의 세워라 그리고 강민주의 로맨스 사랑 한 곡 더 들을게요. 이혜리의 당신은 바보야.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히든
2: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3: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태현의 고고고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더디늘음 보이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내린천 휴게소 부근 7km 정체고요. 서종에서 화도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그 사이 서종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합니다. 이후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도 답답한데 지금 양양에서 남양주까지는 2시간 5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용동 1터널 부근 짧게 주춤하고요.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 쪽으로 서행하고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는 14km 길게 어렵습니다. 수도권 진입해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순산터널 부근인데요. 1, 2, 3차로 3개 차로에 걸쳐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에이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10번.
0: 피자 쿠폰. 방금요.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오
2: 뭐야?
0: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나를 써먹기 좋을까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를 6시간, 4조각으로 나눴을 때 오후 이 시간이 뭔가를 마음먹고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라고 합니다. 이 시간쯤 되면 괜히 하품이 나기도 하고요. 나른한 기분에 어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움직이기 더 쉽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도 이때쯤 되면 생각하는 걸 귀찮아해서요. 결정에서 행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짧다고 합니다. 나가서 걸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거를 좀 치워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움직여줄지 아닐지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5월 10일 일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 핑클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Now. 여러분은요, 이거 하자 마음을 먹으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편이십니까? 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에서 오전 6시 기준으로 하루를 6시간씩 네 조각으로 나눈 다음 결정에서 행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언제 가장 짧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였다고 해요. 특히 4시가 넘어가면 해? 하지마? 라는 고민을 더 짧게 한대요. 해치워야 할 뭔가가 있는데 미루고 미루는 중이라면 지금이 딱 움직이기 좋은 때일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요. 주말 1부에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2부에서 썬데이 레코드 문을 열 겁니다. 저 콩디에게 말 거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신용정보 1600-9300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4: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553 하나님이 주셨어요. 2주 전에 친정엄마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 연락 없이 지내다가 엄마가 좋아하는 맛집 피자를 포장해서 서프라이즈 하러 가는 길입니다. 잘하셨네요. 엄마한테 밀린 사랑 듬뿍 드리고 올게요. 콩디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편하게 있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셨대요.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배려가 오갈 줄 알았는데 사랑 앞에서 나이는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극적으로 화해하고 오늘 만나서 한잔 하기로 했네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 배웁니다. 편하게 있어라는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문자를 보고 어떤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이가 들수록 배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이 사연 때문에 편하게 있어. 오늘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화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89님, 오늘 괜히 꾸미고 싶은 날이어서요. 얼굴에 한껏 힘을 주고 나왔습니다. 볼터치도 살구색 바르고 꾸꾸꾸 나왔는데 망했습니다. 꽃가루 알러지인지 재채기와 콧물이 거의 재해 수준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꾸꾸꾸 했나 모르겠습니다. 야, 꾸꾸꾸 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꽃가루가 질투한 거지. 근데 이 진짜 심한 이들은요, 일상생활 방해 수준이라고 하는 이들도 꽤 많더라고요. 진짜 이 꽃가루 엄청나게 날리더라고요. 몰랐는데 차 문 열면 그 꽃가루가 이렇게, 그래서 어머, 내 차 안에까지 이게 있었네, 이렇게 느낄 정도니까. 248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실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주얼리의 One More Time.

주얼리의 One More Time 듣고 왔습니다. 7405님, 저희 부부가 같이 산 지 벌써 29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없이 작은 집 마련해서 신혼처럼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740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98

0: 하나하나 공님은 없는데 어우 초등학교 5학년이 지금 남친이 있어요. 남친이랑 둘이 피자 사 먹겠다며 통신사 할인카드 빌려달라길래 포인트 다 써서 없다며 거절했어요. 어머나. 와 대단하시다. 사실은 포인트가 5만 점. 야 5만 점이나 있는데 미안하다 조카야. 이모가 유치했다. 사과한다 하시면서 구하나하나 공님이 어우 질투나셨어. 질투가 나도 너무 났어. 야, 이 포인트가 5만 점이요? 숨겨둔 이 비상금 정도 되나 봐요. 아주 철저하신데요. 구하나하나 공님이 보내셨습니다. 김주아님 축하해 주십시오. 결혼 7년 만에 드디어 제가 아빠가 됐습니다. 어우 축하해 드려야죠. 어머니한테 손녀가 저 닮아서 아주 예쁘죠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그러시네. 아니요. 그런 몹쓸 소리 하지 마라. 어? 며느리 닮아서 예쁜 거요. 끝까지 저 닮은 거 아니라는 우리 언니. 그래도 사랑합니다. 물론 아내 닮아서 얼굴 작고 눈 큰 거는 인정입니다. 정미야 고생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 주아님 안 닮기를 참 다행이네요. 얼굴도 작고 눈도 크고 얼마나 이쁠까요? 주아님이 보내셨습니다. 저희 본도 축하드리겠습니다. 3724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휘성의 오랜만에 듣네요. With me.
1: 오,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플리가 왔습니다. 오늘은요, 김성철님. 어? 성철님? 아, 진짜요?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아주 매번 찾아와 주셔서 응원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애청자죠. 김성철님. 저는 요즘 또다시 볼링에 빠졌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틈만 나면 볼링장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스트라이크 꽤 나와서 뿌듯뿌듯합니다. 물론 혼자서 치는 거라 그때처럼 하이파이브를 해줄 사람은 없지만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가 싹 풀려서 좋아요. 저 스트라이크 3번 연속으로 치는 터키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재미가 붙으면 동호회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저의 청플리는 일명 스트라이크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보아의 넘버원,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101의 나야 나. 이번 주말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공 한번 굴려볼게요, 콩디.

우리 라라 가족 김성철님의 청풀리였습니다. 보아의 넘버원,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이어서 101의 나야 나,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우리 성철님이 볼링을 좀 치시나 봐요. 근데 왜 혼자 치셔?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동호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이 정도면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세 번 연속으로 쳐서 터키까지 또 하셨다고. 모든 투구를 스트라이크로 치고 나면 최고 점수가 300점일 거예요. 저 한 185까지 쳐본 적이 있는데. 와, 우리 김성철님. 근데 치고 나서 300점에 몇 점인지는 왜 안 보내셨지? 전 그게 궁금한데. 아무튼 성철님의 플레이리스트, 사연과 함께 노래 세 곡 들어봤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이번 플레이의 주인공은 박복경님이에요. 아들이 2002년생인데 90년대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타지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한 번씩 올 때마다 흥얼대는 노래들이 다 제가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들이라 깜짝 놀라곤 한답니다. 아들,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 하고 물으면 그 시절 노래들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역시 명곡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는 힘이 있나 봅니다. 저는 오늘 청풀리의 아들과 함께 듣는 노래들을 담았습니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조성모의 To Heaven, 전람회의 취중진담. 주말엔 시간 내서 아들이랑 노래방 한번 가야겠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3: 진짜 이 노래는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복경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오늘 청풀리 소개된 김성철님하고 복경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꿀벌 마야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데이식스의 노래, 이 노래 원하셨어요. 준비했고요. 저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위주로 더디늘은 보이고 있고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호남터널 부근입니다. 이 구간 화물차 관련 전복사고가 나면서 지금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뒤쪽 3km 정도 차량들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쪽 도로에서도 1차로 막고 함께 처리작업 이어지고 있어서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이동시간 넉넉히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방 논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방향 남풍샌아들목에서 차량터널 쪽으로는 6km 밀리는데요. 그 사이 무학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장지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이후 함안 부근에서 산인분기점까지 10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종로 5가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5: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10: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러쉬의 주제곡을 준비했습니다. 에릭 클랩톤의 Tears in Heaven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영화 러쉬의 주제곡을 만나봤습니다. 어우, 멋있다. 에릭 클랩톤의 Tears in Heaven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예전에 라이브로 박상민 오빠의 라이브로도 들어봤고 유리상자의 라이브로도 들어봤고 신승훈 씨의 라이브 또 임재범, 신해철 와 진짜 참 많이 들었던 라이브로 많이 들었던 그런 곡이네요. 영화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 노래만큼은 끄덕이면서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영국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죠. 에릭 클랩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떠올리며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주말의 명화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명곡을 또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 썬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5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가족이에요.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이 도착했겠죠.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송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꺼내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주 매력있는 시간이에요. 썬데이 레코드. 5월의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오늘은 또 누구를 떠올리며 추억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한 분씩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박화영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연을 전해보도록 하죠. 저의 남편은 말이죠. 한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건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고집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대체 왜 저러나 몰라요. 얼마 전에도 그렇습니다. 날씨도 좋고 꽃도 예쁘게 피었길래 가족 여행을 나섰는데요. 처음 가는 곳인데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더라고요. 나를 믿어야지 기계를 왜 믿어. 어? 내비는 지름길을 잘 몰라. 나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길래 싸우기 싫어서 그냥 뒀어요. 그래, 아유, 두 시간이면 충분하니까, 아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그냥 뒀어요. 근데 네 시간을 그냥

그냥 냅다 달리기만 하더라고요. 표지판을 보니까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부산이랑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아니 내비를 켜자니까 왜 자꾸 안 된다는 거야. 사람 속 터지게. 아니 2시간이면 충분한데 왜 4시간을 가고 있냐고. 아이 진짜. 내가 나 믿으라고 했지. 어?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뭐 어? 일부러 뭐 이 길로 가는 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내비 켜기만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너무 짜증이 나서 저는 눈 감고 자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달리다가 차가 덜컹대길래 눈을 떴는데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시골길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닌 것 같으면 깨워서 상의를 하던가요. 고지 꺾는 거 싫다고 입 꾹 다물고 달리다가 사고를 친 거죠. 비포장된 급경사 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가 결국 고장이 났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저희 보험회사 긴급 출동을 불렀습니다. 보험회사도요, 산길을 따라 한참 헤매다가 겨우 도착해서 수습하고 저희는 스트레스로 몸살 나서 결국 여행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처에서 대충 1박하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그 뒤로는 어디 나설 때마다 꼬박꼬박 내비를 켜고 있기는 한데요. 한 번씩. 아, 내가 그냥 아는 길로 가면 더 빠를 텐데. 아, 참. 할 때마다 등짝을 치고 싶어서 욱욱 갑니다.

박화영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또 노래들이었습니다. 잭스키스의 사나이 가는 길, 봄생, 봄사, 그리고 태사자의 도, 클론의 돌아와, 노래 세 곡을 또 만나봤습니다. 남편분께서 참 대단하시네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아는 길로 가면 내가 아는 길로 가면 더 빠를 텐데 이러면서 또 한 말씀씩 하시나 봅니다. 재밌었어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가족을 주제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레코드는 정유진님의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말을 안 듣거나 공부를 안 하면 엄마가 꼭 그러셨어요. 너 자꾸 이러면 고모한테 보낸다. 고모는 저에게 강시, 도깨비, 홍콩 할매 귀신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 기억의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엄마 몰래 학원 땡땡이 치고 친구랑 놀러 간 게 걸려서 엄마가 저를 일주일간 고모 집에 보냈었거든요. 고모는 당시 강원도 원주에서 돼지 농장을 하셨습니다. 고모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고모가 작업복을 주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입고 일할 준비해. 일하지 않는 자, 밥 먹을 생각도 말라면서 일을 시키는데 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돼지 밥 줘야죠. 돼지 우리 청소해야죠. 분뇨 처리해야죠. 새끼 돼지 한 마리씩 안아서 살펴야죠. 일 안 하고 잠시 쉬고 있으면 고모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너 그거 다 해야 밥 먹고 잘 수 있어. 미루면 네 손해야. 어리다고 안 봐준다. 네 엄마한테 일러도 소용없어. 여기는 고모가 왕이야. 날은 덥죠.

냄새나죠. 일은 힘들죠. 농장에서 한 주를 보내면서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공부하는 삶이 얼마나 편한 건지 몸으로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 물론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느껴서 고무를 더 존경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일주일간 편식하던 버릇도 싹 고쳐서 엄마가 와, 우리 딸 세 사람 됐네 놀라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고모는 농장 일을 접고 텃밭을 가꾸며 살고 계시는데 그때 얘기만 나오면 서로 깔깔대며 우는답니다. 아유, 초등학교 5학년을 그렇게 부려먹는 고모가 어딨어? 으유! 라고 따지면 우리 고모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뭐? 너 뭐라 그랬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어? 일을 해봐야 밥의 소중함, 돈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을 아는 거요. 그래서 너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아유, 참. 고모가 네 인생을 바꿨으면 고맙다라고 말을 해야지. 와, 우리 고모야말로 진정한 테토녀가 아닐까 싶어요.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싸이의 챔피언. 이렇게 세 곡 감상하고 왔습니다. 아유, 편식도 고치고 진짜 좋은 고모네요.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고.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레코드는 한유나님의 사연입니다. 저보다 두 살 위 우리 오빠는 조심성이 많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저는 겁이 없고 나서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오빠가 오빠 친구랑 싸우고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빠 슬리퍼를 신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범인을 찾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야? 우리 오빠 울린 사람 나와! 나오라고! 그럼 오빠는 그런 저를 뜯어 말리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 안 돼 유나야 하며 달래곤 했답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끝까지 싸웠어요. 오빠 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까지 말이죠. 어렸던 꼬마 시절에는 오빠와 목욕탕을 자주 다녔는데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어우 좋다 하고 있으면 탕 밖에서 오빠가 쭈뼛대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나야 많이 뜨겁지 않아? 오빠 들어가도 돼? 그럼 저는 파란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 오빠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뜨거우면 찬물에 손 넣고 참으라고요. 밖에서 오빠를 지킨 게 저라면 집에서 저를 키운 건 오빠였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안 계신 날이 많았거든요. 오빠가 고사리 손으로 밥을 짓고 계란 후라이를 예쁘게 부치고 토마토 소스에 잘 비빈 다음 입에 넣어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의 소울푸드인 계란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빠도 부록이 넘어서 보고 있으면 머리가 군데군데 하예요. 그게 그렇게 애전할 수가 없네요. 남은 세월은 서로가 서로의 그늘에서 잘 쉬어가면서 사이좋게 나이 들면 좋겠습니다.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김유나님이 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왁스의 오빠,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이렇게 세 곡 만나봤습니다. 라라랜드의 일요일 코너죠. 썬데이 레코드. 오늘 소개된 박화영님 그리고 정유진님, 한유나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 있어요. 소개되면 선물 무조건 다 드립니다. 가족들과의 추억들, 기억나는 얘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장은희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앞 시간보다 정체 조금 풀렸는데요. 여전히 상행선 위주로 더딘 흐름 보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쪽으로 5km 밀리고요. 상서하이패스에서 신탄진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옥산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까지는 14km 길게 답답하고 안성에서 안성분기점까지도 9km 정도 막힙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8km 어려운데요. 지금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고요.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휴게소에서 천안분기점까지는 22km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호남터널 부근에서 납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천안 쪽 도로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정체 구간 늘어나면서 백양사 나들목부터 차량들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주말인데 어디 멋진 곳에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곧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신발을 고르실 건가요? 혹시 그 신발 처음 샀던 날도 기억하고 계세요? 평범해 보이는 신발 한 켤레에도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셨던 운동화, 면접처럼 이 중요한 날을 앞두고 선물했던 구두, 사이즈 하나 남은 걸 운 좋게 구했던 샌들, 그리고 원래부터 내 것처럼 편했던 부츠. 자신을 위한 것이든 누군가에게 건네는 선물이든 이 상황은 달라도요, 신발을 고를 때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 신고 좋은 길만 걸었으면. 우리 스트인들의 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좋은 길이 이어졌기를, 오늘 하루도 괜찮았기를 바라면서요, 이제부턴 기분 좋은 음악으로 발맞춰서 함께해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우의 인호진입니다. 와, 그래요. 신발, 운동화, 구두, 부츠, 샌들, 슬리퍼. 저는 진짜 신발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을 저는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 날렵하게 빠진 아이들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집에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 살 때 되게 이것저것 비교하고 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날에 신고 나갈 신발은 그렇죠. 보다 좀 깨끗하고 좀 밝고 내가 딱 신었을 때 기분이 참 좋은 그 신발이 있어요. 그죠? 신발 사러 갔을 때 한 켤레씩 신어보고 내 느낌이 맞는 거 이렇게 딱 발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는 첫날에 그렇습니다. 제 수년 전에 제 생일날 받은 선물이에요. 선물로 해주셨는데 요거를 저는 이제 너무 예뻐서 안 신고 몇 개월을 놔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었지? 아마도 저 출근, 스트인하러, 예, 출근하러 가는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신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뻐 보여서 그 쇼윈도우나 뭐 거울이나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비춰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 발에 딱 맞는 운동화. 그래서 이거 계속 신고 다녀가지고 안에 그 밑창이라 그러죠? 밑창도 수시로 빨고 관리를 제법 잘하는 편입니다. 선물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이쁜 신발, 마음에 드는 신발 신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셨길 바랍니다. 일요일이잖아요.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2부에서는 막힐 것 하나 없이 쭉 뻗은 음악의 도로를 달려갑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자, 우리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윤진님께서는 종일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네요. 신랑은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아들은 친구들이랑 논다고 나가고 저도 운동 삼아서 동네 돌아다니려고요. 하하. 심심해. 다 나가고 일요일은 좀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바빠. 어이구. 이해는 되는데 이해 못하겠어. 그 마음이시죠. 산책하기 딱 좋잖아요. 아, 스티인과 함께 한들한들 동네 마실 한번 다녀오시죠. 김명애님. 마트에 가면 떡을 파는데요. 낮에는 네 팩에 만 원을 하지만 저녁 6시 30분이 넘으면 만 원에 10팩을 주거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러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영양떡. 하, 기가 막힌데 6시 30분 넘으면 만 원에 10팩? 와, 다 담아오고 싶다. 예, 가져와가지고 소분해서 아침마다 딱 그 손바닥 절반 크기 그거 딱 하나씩 드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4874님 캠핑을 다녀왔는데요. 옷에 불멍의 향기가 남아있네요. 사진으로 불멍하세요. 불멍의 향기를 맡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 불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나무향, 약간 탄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고스란히 나는 것 같아요. 자, 불멍. 혹시 캠핑 가신 분들도 계실라나?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노래로 그 분위기 좋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조한의 처음부터 너야, 그리고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0: 자꾸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아 그렇게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고 말도 그렇게 말도 보통 말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 대답을 해요.
1: 이제 한 2, 3, 4, 5년 정도 예, 이런 과정이 있겠죠. 예. 아, 이겨내야죠 뭐.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그 과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아이고 참 신기해요. 참 사람이 커나가는 게 그죠? 8613님 초등학생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다고 친구한테만 비밀로 털어놨는데요. 그 친구가 바로 가서는 야 걔가 너 좋아한대 해버렸대요. 그걸 들은 남자아이의 대답은 난 관심 없어. 오, 그래서 딸이 엄마 이게 0고백 1차임이야? 정말? 나 차인 거야? 하면서 엉엉 우는데 서럽게 우는 모습에 안쓰럽다가도 귀엽기도 했네요. 와 앞서서는 그렇죠. 이것도 또한 사춘기에 벌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신비한 현상이죠. 아 초등학생 딸이 몇 학년일까요? 사춘기가 좀 빨리 온다고 해서 이미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도 생기고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괜히 우정을 믿고 털어놨다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커나가는 거죠. 아이고 귀여워. 좀 우는 모습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 괜찮아. 우리 딸 좋다고 하는 애들 줄을 섰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겠죠. 자, 임창정의 www.sarang.com 그리고 장나라와 성시경의 Open Your Mind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립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비비의 밤양갱 듣고 왔습니다. 스위트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994님, 저 완전 먹보인데요. 폐렴에 걸려서 뭐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와, 태어나서 입맛 없는 건 처음이라 와 너무 낯설어요. 빨리 나으라고 인디가 힘 좀 주세요. 아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살짝 웃었네. 아, 아프시니까 그래. 그렇게 잘 드시고 건강하신데 폐렴을 어떻게 걸리셔가지고 기침도 심하시겠다. 얼마나 아파요. 숨쉬기도 힘드실 텐데. 아이고, 그래도 잘 드시고 꼭 약 챙겨 드시고. 아, 낯설겠지만 그만큼 야 이거 아프면 안 되겠구나. 진짜 아무것도 못 먹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나으세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리스트 작성해서 지금 막 적어놓으셨겠죠? 4756님, 휴일이라 영종도에 가서 낚시하고 집에 가려는데 주차해뒀던 곳이 갈매기들 쉼터였나 봐요. 아주 그냥 덩 폭탄으로 우리 빠방이 목욕시키러 갑니다.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그죠? 영종도 가면은 예, 새들 많고 특히 갈매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차 주변에는 이렇게 뭐 과자 같은 부스러기 같은 게 떨어져 있었을라나 그렇게 또 많이 있는 거 예,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항상 가을에는 낙엽, 봄에는 꽃가루, 사시사철 새 덩이 그냥 다 알고 살았습니다.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나무가 그렇게 많았어요. 자연 환경이 예술이었어. 그래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빨리빨리 저기 세차 안 하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래도 4756님은 쉽게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님, 우리 아들이요 서양화전에서 대상 탔습니다. 진짜요? 스스로 천재라고 거들먹거려서 안 믿었는데

이젠 인정해 주려고요. 근데 상금 받은 건 어찌했는지 얘가 말이 없네요. 암튼 우리 아들 장하다. 어깨도 아직 재활치료 중인데 고생했다고 전해주세요. 아, 대단하신 분인데요? 영우님 아드님? 서양화전에서 대상. 그럼 아드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려나? 와, 진짜 프로 화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력을 쌓은 게 아닙니까, 지금? 오, 대단하신데요? 유명 화가로 이름을 떨칠 그날 기다리겠습니다. 어깨 재활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 손으로 이렇게 그리시니까 어깨에 무리가 가셔서 그 다치셨나? 오, 어깨도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얼른 아프시면 안 됩니다. 다 나으시고요. 이현의 내 거 중에 최고, 하울과 제이의 Perhaps Love, 그리고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0: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테라피
2: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0: 휴온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오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치 시처럼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서요. 김승주님. 으잉? 퇴근할 때마다 스윗드라이브 들었는데 주말에 듣는 건 처음입니다. 주말에 듣는데 새롭게 좋네요. 라디오 메시지 처음 보내봐요. 하면서 저도 커피 쿠폰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아, 그냥 승주님께서 생각 없이 적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끊어끊어 읽으니까 마치 동시처럼 들리는 건가요? 무튼 예, 제 눈에 들어왔고 제 마음에도 들어왔습니다. 아, 퇴근할 때 늘 챙겨 듣는 일상이었는데 주말엔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상이 바뀌니까 내가 있는 곳도 달라지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는 라디오 킬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니까 예, 듣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만 보면서 퇴근길에 이렇게 왔으니까 어플로도 듣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주말에는 다른 시간대에 있을 때는 휴대폰도 나랑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말에 듣는 재미를 느끼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승주님께서 주말에도 챙겨 들으시는 스드인 대표로 이렇게 즐겁다 행복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또 커피 쿠폰 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승주님께 커피 쿠폰 나갑니다. 자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가지고요. 콩으로 보내셨으니까 휴대전화 번호랑 승주님 성함 꼭 본문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커피가 슝 갑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들으시고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만나겠습니다. 자두의 카피.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앞 시간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호남터널 부근에 있었던 사고 먼저 전해드립니다. 천안 방면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약 2시간 넘게 처리 작업 이어졌는데요. 지금 한 차로 통해서 조금씩 통행을 재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대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아직 구간 진입 전이시라면 백양산 아들목에서 인근 국도로 우회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천안 쪽 도로에 서 있던 일부 차량들 역시 작업자의 수신호에 따라 백양산 아들목 쪽으로 차를 돌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충청권 지나기가 힘겹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청주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갓길로 옮겨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더디게 지나고 옥산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까지 14km 답답합니다. 57번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모자이크의 너의 사고방식 듣고 왔습니다. 스윗드라이버 이노진입니다. 이제 일요일 2부가 시작되었고요. 우와, 주말 마무리에 안성맞춤이잖아. 신청곡 하이웨이. 함께 달릴 분들은 여기 여기 모이세요. 오, 야, 다 모이셨다고요? 오, 좋아요. 그럼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쭉쭉 켜고 고개도 손목도 발목도 돌리고 손가락도 이렇게 풀고 가뿐해진 몸과 마음으로 달려가 봅시다. 신청곡 하이웨이.

0: 좋은 음악 들을 준비 완료?
1: 네.
2: 신청곡 하이웨이.
0: 좋은 음악으로 통하니까 우리는 다들 친구. 스트인 친구들과 함께라서 행복한 뮤직 드라이브 출발.
2: 9316님.
3: 시부모님이 쌍둥이를 맡아주셔서요. 오랜만에 부부데이트 하러 나갑니다. 그 길에 신청합니다. 박효신의 It's You. 아, 그나저나 얼마 만에 우리 두 사람만 있는 건 진짜 어색하네요.
2: 좋긴 좋은데, 야, 이거 해보니까 어색하구나.
3: 예, 자주 하셔야죠. 어색하지 않게, 그죠? 가장 세상에서 둘이 제일 사랑하는 사이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4: 심은영님, 인디, 스트인들이 너무 많아서 인디 선택받기 진짜 어렵네요. 저도 소개되고 싶어요. 윤하의 기다리다 신청합니다.
2: 오, 기다리다.
4: 지치지 않으셨죠?
2: 예, 아유, 저도 심은영님 사연 이렇게 신청곡 선택하고 싶은데요. 너무 장사가 너무 잘 돼.
4: 죄송합니다. 예, 은영님 들으세요.
5: 9616님, 우리 아들 학교 축제에 이무진 씨가 온대요. 동기들이랑 교수님 사이에 이무진으로 불리는 우리 아들이기에 엄마인 저도 왠지 이무진 씨는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이무진의 에피소드.
2: 그래요? 오, 아드님이 이무진 씨로 통한다는 건 성함이 비슷해서는 아닐 것 같고, 아, 그 뭔가 그 천재적인 리듬감에 기타 실력에 노래 솜씨에 아주 그냥 멋있는 가수 뺨치는 끼에, 야, 훗날 인기 가수?
5: 오, 학교의 명물이, 예, 이렇게 데뷔해서 잘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어, 좋은데?
4: 자, 박효신의 It's You, 윤하의 기다리다, 이무진의 에피소드.

한 곡 한 곡 이어지는 명품 음악의 도로 신청곡 하이웨이 듣고 온 노래들은 박효신의 It's You, 윤하의 기다리다, 이무진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권현진님,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싶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계절인 것 같아요. 지출도 큰 만큼 사랑도 무지무지무지하게 커요. 아, 결국은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컸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출이 큰 만큼 사랑이 크다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드시려고 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랑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현진님. 2807님, 피곤한 건 알겠는데 주말에 외식도 좀 하고 산책도 하고 평일에 못했던 청소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 머리만 대면 자는 남편을 보면서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신청합니다. 알로에 잠자는 숲속의 왕자. 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담아서 김광석의 일어나를 신청 안 하시고 그래도 잠자는 숲속의 왕자라고 또 남편을 또 이쁘게 또 포장을 해주셨네요. 예. 근데 이해는 되시죠?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게 아니죠. 정도죠, 정도. 김찬양님, 5월 시작부터 연휴라 오래도록 학교 안 가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생각났던 노래입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아유, 이쁜 노래 아이들과 함께 잘 들으시라고요? 제가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로에 잠자는 숲속의 왕자,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들을게요.

일요일 저녁에 신청곡 하이웨이,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로의 잠자는 숲속의 왕자,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성민님, 인디님, 저랑 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같은 가수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들려주세요. 영화 클래식 주제가인데요, 완전 명곡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예, 그죠.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덕분에 듣겠네요. 이 명곡이죠. 그리고 뭔가 한국적인 멜로디와 분위기, 예, 그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박희정님, 힘들고 지칠 때 좋은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이 힘을 주잖아요.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노래 듣고 싶어요. 올인 OST인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맞습니다. 평범할 때, 좋을 때는 몰라도 내가 좀 약해졌을 때, 마음이 시릴 때, 이럴 때는 추억 속에 따뜻하게 봤던 영화나 음악의 명장면, 명소절이 생각이 나죠.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1757님,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가는 길에 이 노래를 진짜 오랜만에 잠깐 들었는데 반갑고요, 또 듣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이런 거. 이수영의 라라라 신청합니다. 알죠, 알죠. 진짜 진짜 계속 한 번도 생각 안 나다가 우연하게 탁 듣거나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갈 때 그게 진짜 그 시기에 또 내 노래가 됩니다. 전 얼마 전에 그렇게 나 힘들었던 나만의 그 서태지 아이들의 내 모든 것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계속 들었네. 한 100번 들었어요. 자, 1757님께는 이수영의 라라라가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이수영의 라라라 틀어드립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일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요. 사연과 신청곡을 우리 방송하는 시간대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홈페이지 오시면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현식의 떠나가 버렸네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사근램프 부근에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고속도로는

지금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경기권 중심으로 더디느름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분기점 일대 3km가량 더디게 지나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8km 답답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도 3km 정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7km 밀리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노은분기점에서 충주분기점까지는 8km 답답합니다. 한데요. 여주 분기점 부근으로도 4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호남터널 부근으로는 여전히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제발!

사이에 있는 것들은 얘깃거리가 풍부합니다. 사람과 우정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 늦봄과 초여름 사이. 이렇게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들은 자연스러운 긴장감을 주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고민은 머리가 아픈 것이고 스트레스고 그래서 나쁜 것이다 라고 결론 짓기엔 흥미로운 고민거리들이 분명히 있죠.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어서 답답할 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매한 자기 수양 아닐까요? 피할 수 없다면 그 사이의 고민을 즐겨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폴 매카트니 Another Day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10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 열정과 욕심 사이, 미련과 추억 사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A와 B 사이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음이 참 심란하죠. 정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많은데 외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써내려가는 모든 게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0년대 중반 여고 시절에 소풍 가서 야외 전축 틀어놓고 놀 때 흘렀던 곡이에요. 대니얼 분의 Beautiful Sunday 826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은 진짜 영화에서만 봤는데 진짜 소풍 가서 야외 전축을 틀고 노셨구나. 오, 그렇군요. 그거는 누가 들고 갑니까? 꽤 무거울 텐데. 예. 야, 그쵸. 소풍 가서 음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예, 천재 차이죠. 대니얼 분의 Beautiful Sunday 들었습니다. 추억을 조금 떠올리셨나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0일 일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권현진 씨, 설거지 끝내고 겨우 앉았는데 아들이 또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하네요. 거의 습관적으로 묻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들은 먹으면서도 배가 고프다고 하거든요. 도무지 제가 편히 앉아서 쉴 틈을 안 주네요. 예, 언제쯤이나 편해지려나요? 예, 저희 큰아이도 그러는데, 예, 먹으면서도 배가 고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녀석은 뭘 이렇게 그 호스 같은 거를 이렇게 주입을 해야 되나? 계속 유동식 같은 걸 배가 안 고프게. 예? 그리고 그냥 중간중간에 뭐 씹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항상 그러죠. 아내한테 아니 뭘 그냥 지가 알아서 찾아 먹으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요. 예,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집에 있으면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아 우리 엄마는 내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뭐 챙겨주지도 않았어 이런 기억이 남을까봐 혹시 걱정을 하는 건지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네. 아이들이 뭐 미우나 고우나 엄마가 있으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음식이 단순히 필요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챙김받고 싶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간식 같은 걸 이렇게 좀 그냥 준비를 해두세요. 간단한 것들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는 뭐 식사 말고 또 뭐 다른 걸 해주셔야 되나? 예? 아 주말에 엄마도 좀 쉬어야죠. 진짜 정말. 아이들도 이상하게 그래요. 집에 있으면요,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 괜히 그냥 입이 심심해서 뭔가 계속 저도 먹게 되더라고요. 예, 뭐 이게 뭐 과자건 뭐 과일이건, 예, 그냥 음식물이 그냥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이렇게 찾게 돼요. 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장숙자씨, 출장 다녀온 아들 앞에서 남편과 다퉜더니 아들이 저녁을 안 먹네요. 아, 답답한 마음 날려버릴 수 있도록 신나는 노래 핫스톱 신청해봅니다. 출장 다녀온 아들 앞에서 그렇게 피곤해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은 그냥 따뜻한 밥에 김치찌개 그냥 엄마가 해놓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 집에 당도를 했는데 분위기가 싹한 게 이게 뭔가 밥맛도 안 나고 예 그럴만 하겠네요. 예 집이라는 데가 이렇게 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근데 뭐 항상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나요? 너무 예 괴념치 마세요. 예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뭐 예. 아들은 뭐 성인인데요. 도나 서머의 핫 스타프 듣고요. 글로리아 게이너 I Will Survive.

장숙적 씨가 신청하신 도나소마 핫스토프 들었고요. 글로리아 게이너 I Will Survive 였습니다. 5월 10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811님, 47세 주부입니다. 드디어 벼르기만 하던 수영 강습을 끊었습니다. 19살부터 37살까지 꾸준히 수영했는데 애 낳고 키운다고 운동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늘 10년 만에 초급반으로 첫 강습 들어갔다가 물 먹고 남들 두 바퀴 돌 때 한 바퀴 겨우 돌았습니다. 밤이 되니 어깨 근육이 너무 아프네요. 몸살 나는 것 같아요. 수영복도 너무 조그맣고 수영모도 머리에 안 들어가서 5번 만에 겨우 썼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갈 거예요. 그럼요. 예. 계속 하시다 보면 변화가 생깁니다. 예.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야, 거의 한 뭐 19살부터 37까지 18년 거의 20년을 예, 수영을 하셨는데 생각이 나시겠네요. 예, 그 물맛, 와, 예, 물살을 가르며 쭉 나가는 그 느낌을 어떻게 이렇게 잊고 사셨습니까? 예. 저는 뭐 저도 한 2년, 한 2-3년 꾸준히 다니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수영장이 좀 멀어서 그랬는지 예, 좀 안 간 지가 한 1년 넘었는데 가끔씩 좀 생각이 나요. 그 50m 레인 그렇게 쫙 예, 물살을 가르며 가는 그 시원함 꾸준히 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복도 이제 좀 몇 달 지나면 맞으실 거고 예, 수영모도 이제 한 번에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수영모 잘못 쓰다가 이게 마찰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게 고무로 된 걸 제가 주로 이제 썼는데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안에서 수영할 때 이게 좀 수압이 좀 덜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한 움큼 빠져가 어우 내가 수영하러 갔다가 이게 머리가 빠지면 어떡하지. 네, 8811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워싱턴 주니어 빌 위더스 저스 더 투 오브 어스 2561님이 신청하셨어요.

오늘도 드림팝과 함께 공부합니다.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김동림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고요. 5월 10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239님, 초딩 딸이 드디어 자기 방에서 혼자 자요. 그동안은 혼자 있으면 잠이 안 온다, 무섭다, 이런저런 핑계로 꼭 제 옆에서 자려고 했거든요. 너무 기뻐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네요. 혹시나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밤에 제 방에 찾아오진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알아서 잘 자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좀 허전합니다. 이제 뭐 나중에는 같이 안 자요. 예, 엄마가 자자고 해도 그 자유로움을 한번 이제 만끽하기 시작하면, 맛보기 시작하면 이제 본인 방에서 이제 문장구고 나오지도 않을 시기가 올 거고, 이제 뭐 곧 사춘기가 오겠죠. 예. 그렇지.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약간 뭔가 허전하면서도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계속 그 엄마 옆에서 자고 싶다고 막 이렇게 칭얼거렸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좀 그렇죠, 마음이. 이소연 씨, 드림팝 들으며 서글픈 마음 달래는 중입니다. 이 음악이 위로가 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매일 빠지지 않고 애청하는 드림팝, 오늘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신청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으셨다고 하셔서 뭐 구체적으로 써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서글픈 마음이라고 하셔서 드림팝이 위로가 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걱정이 약간 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웨스트라이프 다이애나 로스 버전으로 신청을 하셨고요. 보이존의 월드까지 두 곡 듣죠.

이소연 씨가 신청하신 Westlife Diana Ross When You Tell Me Then You Love Me 들었고요. Boy John Words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5월 10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512님 드림팝 들을 때마다 놀라요. 제 이름도 안정옥이거든요. 애청자 가운데 같은 이름이 있나 봐요. 예, 흔한 이름도 아니라 늘 신기했습니다. 아, 6512님이 안정옥 씨. 잠깐만, 김천에서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이 안정옥 씨잖아요. 이분이 안정옥 씨인가요? 그분인가요? 이분이 다른 안정옥 씨인 거죠? 예. 맞아요. 김천에서 포도 농사 지으시는 안정옥 씨가 애청자십니다. 6512님도 애청자시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써주시니까, 예. 구분이 안 되네. 예. 어떤 들으면 6512님이 그 안정옥 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8984님. 예, 서프라이즈 프로포즈 하려고 같이 바닷가 전망대 올라가는데 주머니에서 목걸이 통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져서 들켜버렸어요. 그래도 받아주고 기뻐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천년 만년 같이 살자. 아, 김샜네, 김샜어. 진짜. 왜 이러셨어요? 근데 아마 그 다 아신대요. 이렇게 직감으로 오늘 프로포즈 할 것 같다고 놀란 척 하시는다는 분들도 있답니다.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하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 The 1975 About You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9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립니다. 비는 오전에 중부에서 시작돼 오후엔 전북과 경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 오는 날은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차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가 해소되면서 대체로 수월한 흐름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들목에서 하화공 램프까지 정체 남아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춘천분기점 갓길에선 사고 처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휴게소에서 짧게 막히고요.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아 맞아. 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1: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1: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0: 레이첼 플래튼 파이트 송 125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5월의 시작부터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쌓여있던 게 팡 터진 거죠. 취업할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고 컴퓨터에 빠져 앨범 세고 낮에는 잠만 자고 저도 이제는 참는 데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즐겨 듣는 드림팝에 하소연해봅니다. 일찍이 사별하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은 자꾸 상처주고 힘겹게 지켜온 자존감까지 바닥까지 내치네요. 아, 답답하시겠네요. 예. 근데 아, 저희 아드님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아, 아드님 입장에서도 본인도 뭔가 잘 안 풀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 아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잠깐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현석 씨? 들어오셨으니까.
1: 잘해야죠.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 아니, 그래도 저보다는 저기 아드님이 조금 저기 성인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드님이 이런다면?
1: 일단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찾아내야죠.
0: 근데 이거 1255님 입장도 이해가 되시죠?
1: 그럼요. 부모의 네. 마음이니까. 네.
0: 아니, 근데 뭐 워낙 저기 아드님이, 유현석 씨 아드님은 잘해서 걱정을 끼친 적이 없답니다. 아.
1: 그래요? 몰랐다, 사실.
0: 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아이, 좀 그럼. 기다려 주십시오. 예. 뭐 성인인데요, 그죠? 예. 네. 1255님한테 커피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차트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오늘은 그 도시락 뮤직이라고요. 예전에 모바일 음악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이제 생겼는데 이때 히트 상품이 됐어요. 6개월 만에 회원 110만 명, 또 유료 회원 35만 명을 모으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여기서 각종 또 랭킹을 매겼습니다.
0: 네.
1: 그 가운데에서 전주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노래 베스트 10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위부터 순위가 있었고요. 선정 기준은 멜로디 설명 필요 없음, 음악적 해석 필요 없음, 듣는 순간 기억이 자동 호출되는 곡 혹은 팝, 록 역사에서 전주 자체가 상징이 된 곡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락 뮤직에 저도 필자의 한 명이었죠.
0: 네. 아, 그러셨군요.
1: 이제 웹진을 맡아서 제가 할 뻔했으나 이 서비스가 오래가지 못하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세가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저의 그 웹진 꿈도 예, 허공으로 예, 날아가 버렸는데 여간 한때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그런
0: 그 기억이
1: 서비스였습니다.
0: 납니다. 네, 기억이 나요.
1: 네. 네. 자, 10위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10위는 베니 킹의 스탠바임입니다. 단순한 베이스로 연애의 감정에 빠져들게 하는 노래라고 예, 설명을 붙였고 베이스 라인 하나로 행복해지는 건 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부터 그 멜로디 라인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거 정말 읽기 힘든 곡이에요. 많은 곡이 있지만
0: 야, 어떤 곡들은 사실 진짜 전주는 아는데 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곡들이 꽤 많이
1: 그렇고요.
0: 있어요. 근데 이 곡은 안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노래는 또 샘플링도 많이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네. 곡이 되겠고요. 베니 킹이 1961년에 발표했는데 원래 베니 킹이 몸담았던 드리프터스에서 노래하려고 했는데 제작자도 멤버들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멤버들과 베니 킹 사이를 좀 갈라놓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자존심의

0: 상처가 난 거죠. 네네. 아니 이렇게 좋은 노래를 이걸 거절해? 그래서 결국은 솔로로 이제 나서게 됐고 그러면서 이 곡을 딱 발표해서 보란 듯이 히트시켰는데 사실 솔로로도 못 나올 뻔했던 노래라고 해요. 솔로로 이렇게 앨범 준비를 하는데 이 곡을 이제 넣자고 하니까 또 제작자가 새로운 제작자가 있죠. 아, 요건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베니 킹이 아니 나 이거 빼면 나 이거 당신하고 못하겠다.
1: 예, 허들이 많았네요. 네. 네.
0: 어떻게 보면 베니 킹의 오기 집념 그 제작자한테는 독선 갑질로 비춰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우겼기 때문에 덕분에 이런 명곡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위는 비욘세의 Crazy in Love입니다. 네. 아, 이 곡도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흥분시키는 곡이죠. 그래서 도시락에서도 브라스 한 방에 심장이 뛰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노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도입부의 이제 브라스 샘플이 정말 단숨에 분위기를 장악하는 곡인데 치라이트의 Are You My Woman을 이제 거기서 브라스 리프를 가져와서 이제 샘플링해서 이제 만든 곡이 되겠고요. 이 곡이 비욘세가 또 솔로로 나서서 정상에 우뚝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곡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고 제46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R&B 노래 부분, 최우수 랩 콜라보레이션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이때부터 비욘세는 뭐만 내면 앨범만 그렇죠. 내면 그래미에서 두 개 받았다, 네 개 받았다, 다섯 개 받았다. 지금 뭐 예. 그 자기의 기록을 자기가 깨고 있는 그런 가수가 됐습니다. 12, 9위 곡을 함께 하시죠.

0: 2009년 도시락 선정 전주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노래 베스트 10. 12곡 Benny King, Stand By Me, 9위곡 Beyonce featuring Jay-Z, Crazy in Love 들었습니다.
1: 네, 이제 8위, 7위 소개해드릴 텐데 두 곡 다 1980년대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록 음악 두 곡이 되겠습니다. 8위는 서바이버, Eye of the Tiger. 전주만으로 운동 의지, 나아가 삶의 의욕이 자동 충전되는 노래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요. 7위는 벤 앨런의 점프. 아, 여기 센스 리프로 록의 문법을 바꾼 전주. 움츠려 있던 록 사운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곡 다 정말 전주가.
0: 그렇죠. 네. 네.
1: 전주가 다 했어요. 네. 아니, 물론 다 했 다른 건 아니지만 인상적인 그런 곡들입니다. 8위, 7위 곡도 함께 하시죠.

0: 2009년 도시락 선정 전주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노래 베스트 10의 8위 곡 Survivor Eye of the Tiger, 7위 Van Halen Jump 였습니다. 네,
1: 추억의 명곡들이고 네.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곡이고 Van Halen의 Jump 같은 경우는 Van Halen이 기타리스트가 곡을 썼는데 밴드에 일단 키보드, 신디사이저 연주자가 없거든요. 네, 여기는 그냥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인데 기타리스트인 에디 밴 헬런이 또 이 신디사이저 연주했습니다.
0: 예. 네.
1: 계속해서 6위, 5위, 4위, 3위까지 소개해드립니다.
0: 네.
1: 6위는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이 차지했습니다. 거친 기타 리프로 1990년대 얼터너티브 락의 시작을 선언했고 나아가 1990년대 락을 정의한 노래, 세상을 뒤집은 혁명과도 같은 곡이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5위는 아바의 댄싱 퀸입니다. 하여튼 여기저기 차트에 상위권에 늘 들어가는 노래, 예, 듣는 순간 디스코 무대로 순간 이동을 시켜주는 노래,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4위는 건스 앤 로지즈의 Sweet Child of Mine이 차지했습니다. 이 곡도 뭐 기타 리프가 대단한데 기타 리프가 전 세계를 열광시킨 노래고 낭만이 있고 추억이 흐른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슬래시가 인터뷰에서 이 곡은 사실 발라드입니다. 그런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건스 앤 로지즈를 또 최정상에 올려놨던 그런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위는 딥퍼플의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또 딥퍼플 하면 떠오르는 곡 몇 곡 있잖아요.
0: 네.
1: 예. 이제 전주가 멋진 곡 하이웨이 스타 그리고 스모크 온 더 워터 이렇게 두 곡이 대표적인데 스모크 온 더 워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많은 락키들을 기타의 세계로 안내한 노래. 기타 리프는 전설이 되고 곡의 상징이 되었다. 이게 곡의 상징뿐만이 아니라 락의 상징이 되었죠. 이 가운데에서 5위 아바의 댄싱 퀸하고 3위 딥 퍼플 스모크 온 더 워터 두 곡도 함께 하시죠.

0: 2009년 도시락 선정 전주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노래 베스트 10. 5위 아빠 댄싱 퀸, 3위 디퍼플 스모크 온 더 워터.
1: 네. 디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를 전곡을 들을 수 있는 거. 아, 음악 전문 방송. 근데 더 놀라운 곡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긴 곡. 방송에서 예. 쉽게 들을 수 없지만
0: 네. 그래도 예전보다
1: 드림팝에선 많이 들을 예. 수 있는 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아카펠라 플러스 피아노 도입부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 음악사에 남을 독보적인 전주. 시작부터 이미 한 편의 오페라가 펼쳐진다. 이야, 표현이 멋있네.
0: 그렇죠.
1: 내가 썼나? 오래된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 필요 없는 곡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영화 덕분에 그렇죠. 정말 퀸은 지금 활동하는 팀보다 더 인기가 있는 팀이 됐어요. 네. 보헤미안 랩소디를 듣겠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2009년 도시락 선정 전주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노래 베스트 10. 이제 1위 곡이죠.
8: 네. 예. 1위 곡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차지했습니다.
7: 아, 예. 나올 줄 알았어요.
8: 두 박자 드럼과 베이스의 첫 타격만으로도 시대를 정복한 노래. 베이스 리프는 역대급을 넘어 역사가 되었다. 근데 물론 이제 드럼도 그렇고 베이스도 훌륭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 곡을 들으면 마이클 잭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춤.
7: 그렇죠.
8: 아, 예. 그 춤이 없었으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또 인상적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7: 그리고 또 영화 개봉 지금 앞두고 네. 있어서. 네. 예.
8: 그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예, 보헤미안 랩소디를 넘어설 것 같다고 하는데 평론가들한테는 지금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7: 아 그래요? 네.
8: 원래 걔들은 그래. 우리 같은 애들이 그래요. 평론가들이 뭐 좀 잡아. 시비를 걸고 그래요.
7: 그러니까 다 그 몰빵을 네. 안 해주는군요.
8: 그런데 이 곡은 누가 감히 이 곡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아무튼 이 곡이 사실 제가 이제 드림팝에서 여러 차트를 별별 차트를 소개해드렸지만 뭐 여러 차트의 상위권에 랭크된 적이 있어요. 2025년 워치모조가 선정한 여전히 인기 있는 X세대 명곡 베스트에서 2위. 또 2011년 KBS 쿨 FM이 선정한 지난 46년간 가장 사랑받은 팝 베스트에서 8위. 또 빌보드 스텝이 꼽은 역대 최고의 팝송 베스트 7위에도 랭크됐던 곡입니다.
7: 예.
8: 마이클 잭슨 곡 가운데에선 뭐 최고의 히트곡이죠.
7: 그렇죠. 네,
8: 빌보드 예. 100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7: 네.
8: 사실 이 곡은 17주 1위에도 되는 곡이었어요.
7: 네.
8: 아무튼 마이클 잭슨이 이 곡을 작사 작곡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노래만 하고 춤만 추는 사람이 아니라 곡을 만들었다는 거
7: 예.
8: 아티스트였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후에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또 팝스타이기도 합니다.
7: 그렇죠. 자 오늘 이 곡 마지막 곡으로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씨와도 인사 나누죠. 다음 주에 뵙죠.
8: 감사합니다.
7: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가계부를 쓰면 내가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요즘엔 가계부 어플에 이 기능까지 추가돼서 이용자의 평균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대요. 그 기능은 바로 잔소리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돈을 쓸 때마다 숨 쉬는 것처럼 돈을 쓰고 있습니다. 또 커피야? 이번 주만 벌써 5잔째야. 택시를 평소보다 자주 이용 중인데 차라리 차를 사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따끔한 잔소리를 해주는 건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 옆에서 늘 지켜봐주고 간섭을 해줘야 발전할 수 있는 존재인가 봅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아이유 스롱의 잔소리 김현영님 신청곡으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5월 10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와, 이 가계부 어플의 잔소리 서비스 정말 저 같으면 앱을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 같은데요. 와, 그래도 효과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어쨌든 돈 쓰는 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쓰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긴 해요.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시해줘야 그때서야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꽤 절약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9622님, 전주에 계시는 어머님 뵙고 7시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집에 도착 못했어요. 장시간 운전 중인 남편에게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고, 너무너무 오래 운전하셨네요. 진짜 운전이라는 게 온 시각청각을 다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앉아서 운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편님,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중간중간 쉬어가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장호기님, 정년퇴직하고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밤근무할 때 밤그대 잘 듣고 있는데 20대의 설렘이 막 살아나는 기분이네요. 와, 20대 때를 떠올리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밤그대. 원래 젊을 때는 늦게까지 잠 안 자도 막 안 피곤하고 또 옛날에는 라디오도 많이 들었잖아요, 밤에. 그래서 추억이 생각나시나 봐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 제로 이양.

어땠을까? 싸이 박정현의 노래. 먼저 들으신 곡은 유나 존박의 우린 달라졌을까 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1681님, 뉴욕에서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부부 첫 결혼기념일이라고 오셨는데요. 선물로 자유의 여신상에 저희 얼굴을 넣어 만든 티셔츠를 주셨어요. 이걸 다 같이 입고 경복궁 나들이 가자시네요. 저 극 내향형이라 너무 부끄러운데 어쩌죠? 그래도 입어야겠죠? 하하하. 에이, 웃음 속에 고뇌가 묻어납니다. 일단 장인 장모님께서 되게 유머러스한 성격이시네요. 뉴욕은 이런 기념품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자유여신상 티셔츠. 너무 부끄러우시면 살짝 얇은 셔츠나 가디건을 걸치고 가셔서 살짝 이렇게 여미세요. 얼굴 부분을 이렇게 여미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그걸 입고 있으니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요. 9016님, 가족끼리 감자탕 먹으러 갔는데요. 7살 아들이 카운터에 있는 박하사탕을 한 번에 3개 입에 넣으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4개 넣을 수 있다 했더니 아들이 난 5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6개 넣을 수 있다 했더니 아들이 더 이상 입에 안 들어가니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겼지? 좋아하다가 아내한테 혼났어요. 아, 예, 저 아내분 약간 이해 갈 것 같아요. 일단 입천장이 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면 그거

항상 궁금하지만 다시 보내라고 할까봐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와, 너무 좋은 주사네요. 이런 주사 가진 가족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니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보내드릴게요.

월간 작곡가 2026년 5월호를 채워줄 주인공은요. 1995년 쌍둥이 자매인 김아연, 김현빈과 베이시스를 결성해 가요계에 데뷔한 정재영입니다. 정재영은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음악 활동을 하면서 함께한 음악적 동료들이 많은데요. 정재영의 천재성을 인정하는 윤상부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소속사 대표인 유희열과 소속사 후배들 이소라, 이적을 비롯해 정재영과 30년 우정을 자랑하는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엄정화. 두 사람은 무명 시절부터 전성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한 건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관계를 자신하며 서로를 묘비의 이름이 새겨질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음악적으로도 많은 영감을 주고받았는데요. 1998년 엄정화의 4집 앨범 수록곡 선인장을 정재영이 작사 작곡해줬고요. 1999년 발매한 5집 앨범 수록곡인 긴 오후에서는 정재영이 직접 피처링에 참여했습니다. 2004년 발매한 엄정화 8집 앨범 수록곡 Eternity와 Everything is Changed는 정재영이 작사, 작곡, 편곡까지 모두 맡으며 엄정화와 함께 일렉트로니카 장르를 시도했어요. 우리는 그럼 오늘 이 중에 엄정화 8집 앨범 타이틀곡인 Eternity 같이 들어볼게요.

Okay.

정재용이 만든 노래 엄정화의 이터니티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간 작곡가 정재용 편 계속 이어집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어스의 지금 이대로 같이 들어요.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먼저 들으신 곡 어스의 지금 이대로였습니다.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최현주님, 오늘 제 생일인데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혼자 자취하다 보니 가족들도 깜빡했는지 연락이 없어요. 지금 편의점 알바하면서 문자 보냅니다. 유디가 축하해주시면 좀 힘날 것 같아요. 아, 현주님. 속상합니다. 제가 백배, 천배 축하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밤그대 듣는 모든 엄청난 숫자의 우리 밤그대 가족들이 함께 마음으로 축하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껏 축하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단체 문자 가족들, 친구들에게 쏘십시오. 오늘 내 생일이야. 아직 한 시간 남았어. 네, 이렇게요. 장모님, 저 이제 독립한 지 3개월. 내일은 직장 동료들 초대해서 간단하게 집들이 하려는데 제가 요리를 아예 못해서 배달 음식 시킬 거거든요. 근데 메뉴를 뭘로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밤새 고민할 듯해요. 이게요, 배달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고민입니다. 옛날에는 중국 음식밖에 배달이 안 됐거든요. 배달하면은 중국 음식뿐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다양해졌죠.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김명호님, 박찬홍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JS예요. 종로에서.

0: 소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유경희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0: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포스트맨의 신촌의 목가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밤 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신승훈의 노래 신은주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동철님, 여동생이 논산에서 대규모 비닐하우스로 딸기 농사 짓는데요. 딸기 500g씩 손으로 포장하는데 대충 손으로 집는데도 딱딱 500g 정확하게 나와서 놀랐어요. 인간 저울이라고 별명 지어줬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수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되나 봅니다. 손으로 그냥 500g 저울이 자동으로. 4108님, 저는 거제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2년 명예퇴직하고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어요. 막 꽃이 떨어지고 열매들이 맺히는 지금부터 매일매일 쑥쑥 커가는 열매를 바라보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머지않아 보랏빛으로 물들 저의 애정어린 공간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삶을 사시네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는 블루베리를 키우시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저도 블루베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의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맛있는 블루베리 또 잘 생산해내셔서 많은 분들께 행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들려드릴게요.

이지연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먼저 들으신 곡은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959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도현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까지 전국노래자랑 예심에 4번 나가셨는데 매번 땡 받았거든요. 다음 주에 5번째 또 도전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소원이 예심 통과인데 이번에 꼭 붙길 바랍니다. 아버지 파이팅! 5번째 도전. 7전8기라는 말도 있듯이 될 때까지 합니다. 예심 최다 도전자의 기록을 세우시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듯. 1771님, 남동생이 바레인의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가 있어요. 어릴 땐 참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언제 이렇게 늠름해졌는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며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동생이 너무너무 애쓰고 있네요. 참 어릴 때는 말썽꾸러기에 또 말도 안 듣고 마냥 철없어 보이는데 또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김건모의 넌 친구, 난 연인,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보내드릴게요.

학창시절 이현석의 노래였습니다. 4257님, 바빠서 어린이날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못 보냈는데요. 아이들은 저를 위해 손편지를 써줬어요. 저 감동받아서 울었잖아요. 벌써 커서 아빠 눈물 나게 하는 아이들 덕에 더 열심히 뛰어야겠어요. 아이고, 아이들이 오히려 다 이렇게 아빠 이해해주고 사랑의 편지를 써줬다니. 역시 아이들한테 더 많이 배우고 받는 것 같아요. 4703님, 내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출산 후 두 달 만에 아내는 복직하고 제가 바톤 터치하는데요. 긴장되네요. 부디 우리 딸이 많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0일 된 우리 딸 이채빈,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 잘 부탁한다. 아이고, 60이 됐다니 꾸물꾸물 너무 이쁘겠네요. 근데 잠을 제때 자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아빠가 또 아이랑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아이한테 너무 좋대요. 4703님께도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동방신기의 허그, 0528님 신청곡이고요. 샤이니의 하루, 비투비의 그리워하다, 이어서 4144님 청해주셨습니다. 유해준의 미치게 그리워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양파의 스페셜 라이트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나를 써먹기 좋을까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를 6시간, 4조각으로 나눴을 때 오후 이 시간이 뭔가를 마음먹고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라고 합니다. 이 시간쯤 되면 괜히 하품이 나기도 하고요. 나른한 기분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움직이기 더 쉽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도 이때쯤 되면 생각하는 걸 귀찮아해서요. 결정에서 행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짧다고 합니다. 나가서 걸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거를 좀 치워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움직여줄지 아닐지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5월 10일 일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 핑클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Now. 여러분은요, 이거 하자 마음을 먹으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편이십니까? 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에서 오전 6시 기준으로 하루를 6시간씩 네 조각으로 나눈 다음 결정에서 행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언제 가장 짧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였다고 해요. 특히 4시가 넘어가면 해? 하지마? 라는 고민을 더 짧게 한대요. 해치워야 할 뭔가가 있는데 미루고 미루는 중이라면 지금이 딱 움직이기 좋은 때일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요. 주말 1부에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2부에서 썬데이 레코드 문을 열 겁니다. 저 콩디에게 말 거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베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베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553 하나님이 주셨어요. 2주 전에 친정엄마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 연락 없이 지내다가 엄마가 좋아하는 맛집 피자를 포장해서 서프라이즈 하러 가는 길입니다. 잘하셨네요. 엄마한테 밀린 사랑 듬뿍 드리고 올게요. 콩디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편하게 있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셨대요.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배려가 오갈 줄 알았는데 사랑 앞에서 나이는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극적으로 화해하고 오늘 만나서 한잔하기로 했네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 배웁니다. 편하게 있어라는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 문자를 보고 어떤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이가 들수록 배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이 사연 때문에. 편하게 있어. 오늘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화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89님, 오늘 괜히 꾸미고 싶은 날이어서요. 얼굴에 한껏 힘을 주고 나왔습니다. 볼터치도 살구색 바르고 꾸꾸꾸 나왔는데 망했습니다. 꽃가루 알러지인지 재채기와 콧물이 거의 재해 수준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꾸꾸꾸 했나 모르겠습니다. 야, 꾸꾸꾸 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꽃가루가 질투한 거지. 근데 이 진짜 심한 이들은요, 일상생활 방해 수준이라고 하는 이들도 꽤 많더라고요. 진짜 이 꽃가루 엄청나게 날리더라고요. 몰랐는데 차 문 열면 그 꽃가루가 이렇게, 그래서 어머, 내 차 안에까지 이게 있었네, 이렇게 느낄 정도니까. 248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실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주얼리의 One More Time.

0: 주얼리의 One More Time 듣고 왔습니다. 7405님, 저희 부부가 같이 산 지 벌써 29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없이 작은 집 마련해서 신혼처럼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740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989님,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김혜숙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들으면서 힐링을 자주 합니다. 라고 아주 기분 좋아지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9110님, 콩디, 저는 솔로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남친이 있거든요. 어머, 어떡해. 우리 9110님은 없는데, 어우, 초등학교 5학년이 지금 남친이 있어요. 남친이랑 둘이 피자 사 먹겠다며 통신사 할인카드 빌려달라길래 포인트 다 써서 없다며 거절했어요. 어머나. 와, 대단하시다. 사실은 포인트가 5만 점. 야, 5만 점이나 있는데? 미안하다, 조카야. 이모가 유치했다. 사과한다 하시면서 9110님이 어우, 질투 나셨어. 질투가 나도 너무 났어. 야, 이 포인트가 5만 점이요? 숨겨둔 이 비상금 정도 되나 봐요. 아주 철저하신데요. 9110님이 보내셨습니다. 김주아님, 축하해 주십시오. 결혼 7년 만에 드디어 제가 아빠가 됐습니다. 어우, 축하해 드려야죠. 어머니한테 손녀가 저 닮아서 아주 예쁘죠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그러시네. 아니요, 그런 몹쓸 소리 하지 마라. 어? 며느리 닮아서 예쁜 거요. 끝까지 저 닮은 거 아니라는 우리 엄니. 그래도 사랑합니다. 물론 아내 닮아서 얼굴 작고 눈 큰 거는 인정입니다. 정미야, 고생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 주아님 안 닮기를 참 다행이네요. 얼굴도 작고 눈도 크고 얼마나 이쁠까요? 주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본도 축하드리겠습니다. 3724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휘성의 오랜만에 듣네요. With me.
1: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플리가 왔습니다. 오늘은요, 김성철님. 어? 성철님? 아, 진짜요?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아주 매번 찾아와 주셔서 응원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애청자죠. 김성철님. 저는 요즘 또다시 볼링에 빠졌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틈만 나면 볼링장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스트라이크 꽤 나와서 뿌듯뿌듯합니다. 물론 혼자서 치는 거라 그때처럼 하이파이브를 해줄 사람은 없지만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가 싹 풀려서 좋아요. 저 스트라이크 3번 연속으로 치는 터키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재미가 붙으면 동호회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저의 청플리는 일명 스트라이크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보아의 넘버원,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101의 나야 나. 이번 주말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공 한번 굴려볼게요, 콩님.

우리 라라 가족 김성철님의 청풀이었습니다. 보아의 넘버원,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이어서 101의 나야 나,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우리 성철님이 볼링을 좀 치시나 봐요. 근데 왜 혼자 치셔?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동호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이 정도면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세 번 연속으로 쳐서 터키까지 또 하셨다고. 모든 투구를 스트라이크로 치고 나면 최고 점수가 300점일 거예요. 저 한 185까지 쳐본 적이 있는데. 와, 우리 김성철님. 근데 치고 나서 300점에 몇 점인지는 왜 안 보내셨지? 전 그게 궁금한데. 아무튼 성철님의 플레이리스트. 사연과 함께 노래 세 곡 들어봤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이번 플레이의 주인공은 박복경님이에요. 아들이 2002년생인데 90년대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타지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한 번씩 올 때마다 흥얼대는 노래들이 다 제가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들이라 깜짝 놀라곤 한답니다. 아들,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 하고 물으면 그 시절 노래들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역시 명곡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는 힘이 있나 봅니다. 저는 오늘 청풀리의 아들과 함께 듣는 노래들을 담았습니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조성모의 To Heaven, 전람회의 치중진담. 주말엔 시간 내서 아들이랑 노래방 한번 가야겠어요.

0: 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잠깐.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진짜 이 노래는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복경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오늘 청풀리 소개된 김성철님하고 복경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꿀벌 마야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데이식스의 노래 이 노래 원하셨어요. 준비했고요. 저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러쉬의 주제곡을 준비했습니다. 에릭 클랩턴의 Tears in Heaven.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영화 러쉬의 주제곡을 만나봤습니다. 어우, 멋있다. 에릭 클랩톤의 Tears in Heaven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예전에 라이브로 박상민 오빠의 라이브로도 들어봤고 유리상자의 라이브로도 들어봤고 신승훈 씨의 라이브 또 임재범, 신해철 와 진짜 참 많이 들었던 라이브로 많이 들었던 그런 곡이네요. 영화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 노래만큼은 끄덕이면서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영국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죠. 에릭 클랩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떠올리며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주말의 명화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명곡을 또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 썬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5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가족이에요.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이 도착했겠죠.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송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꺼내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주 매력있는 시간이에요. 썬데이 레코드. 5월의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오늘은 또 누구를 떠올리며 추억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한 분씩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박화영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연을 전해보도록 하죠. 저의 남편은 말이죠. 한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건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고집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대체 왜 저러나 몰라요. 얼마 전에도 그렇습니다. 날씨도 좋고 꽃도 예쁘게 피었길래 가족 여행을 나섰는데요. 처음 가는 곳인데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더라고요. 아, 나를 믿어야지 기계를 왜 믿어. 어? 내비는 지름길을 잘 몰라. 나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길래 싸우기 싫어서 그냥 뒀어요. 그래, 아유, 두 시간이면 충분하니까, 아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그냥 뒀어요. 근데 네 시간을 그냥 냈다. 달리기만 하더라고요. 표지판을 보니까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부산이랑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아니, 내비를 켜자니까 왜 자꾸 안 된다는 거야? 사람 속 터지게. 아니, 두 시간이면 충분한데 왜 네 시간을 가고 있냐고. 아이, 진짜. 내가 나 믿으라고 했지? 어?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뭐, 어? 일부러 뭐 이 길로 가는 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내비 켜기만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너무 짜증이 나서 저는 눈 감고 자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달리다가 차가 덜컹대길래 눈을 떴는데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시골길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닌 것 같으면 깨워서 상의를 하던가요. 고집 꺾는 거 싫다고 입 꾹 다물고 달리다가 사고를 친 거죠. 비포장된 급경사 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가 결국 고장이 났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저희 보험회사 긴급 출동을 불렀습니다. 보험회사도요, 산길을 따라 한참 헤매다가 겨우 도착해서 수습하고 저희는 스트레스로 몸살 나서 결국 여행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처에서 대충 1박하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그 뒤로는 어디 나설 때마다 꼬박꼬박 내비를 켜고 있기는 한데요. 한 번씩. 아, 내가 그냥 아는 길로 가면 더 빠를 텐데. 아, 참. 할 때마다 등짝을 치고 싶어서 욱욱 갑니다.

홍콩 할매 귀신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 기억의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엄마 몰래 학원 땡땡이 치고 친구랑 놀러 간 게 걸려서 엄마가 저를 일주일간 고모 집에 보냈었거든요. 고모는 당시 강원도 원주에서 돼지 농장을 하셨습니다. 고모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고모가 작업복을 주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입고 일할 준비해. 일하지 않는 자, 밥 먹을 생각도 말라면서 일을 시키는데 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돼지 밥 줘야죠. 돼지 우리 청소해야죠. 분뇨 처리해야죠. 새끼 돼지 한 마리씩 안아서 살펴야죠. 일 안 하고 잠시 쉬고 있으면 고모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너 그거 다 해야 밥 먹고 잘 수 있어. 미루면 네 손해야. 어? 어리다고 안 봐준다. 네 엄마한테 일러도 소용없어. 여기는 고모가 왕이야. 날은 덥죠. 냄새 나죠. 일은 힘들죠. 농장에서 한 주를 보내면서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공부하는 삶이 얼마나 편한 건지 몸으로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 물론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느껴서 고모를 더 존경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일주일간 편식하던 버릇도 싹 고쳐서 엄마가 와, 우리 딸 세 사람 됐네 놀라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고모는 농장 일을 접고 텃밭을 가꾸며 살고 계시는데 그때 얘기만 나오면 서로 깔깔대며 우는답니다. 아우, 초등학교 5학년을 그렇게 부려먹는 고모가 어딨어? 으! 라고 따지면 우리 고모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뭐? 너 뭐라 그랬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어? 일을 해봐야 밥의 소중함, 돈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을 아는 거요. 그래서 너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아유, 참. 고모가 네 인생을 바꿨으면 고맙다라고 말을 해야지. 와, 우리 고모야말로 진정한 테토녀가 아닐까 싶어요.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싸이의 챔피언. 이렇게 세 곡 감상하고 왔습니다. 아유, 편식도 고치고 진짜 좋은 고모네요.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고.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레코드는 한유나님의 사연입니다. 저보다 두 살 위 우리 오빠는 조심성이 많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저는 겁이 없고 나서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오빠가 오빠 친구랑 싸우고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빠 슬리퍼를 신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범인을 찾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야? 우리 오빠 울린 사람 나와! 나오라고! 그럼 오빠는 그런 저를 뜯어 말리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 안 돼, 유나야. 하며 달래곤 했답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끝까지 싸웠어요. 오빠 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까지 말이죠. 어렸던 꼬마 시절에는 오빠와 목욕탕을 자주 다녔는데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어우 좋다 하고 있으면 탕 밖에서 오빠가 쭈뼛대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나야, 많이 뜨겁지 않아? 오빠 들어가도 돼? 그럼 저는 파란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 오빠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뜨거우면 찬물에 손 넣고 참으라고요. 밖에서 오빠를 지킨 게 저라면 집에서 저를 키운 건 오빠였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안 계신 날이 많았거든요. 오빠가 고사리 손으로 밥을 짓고 계란 후라이를 예쁘게 부치고 토마토 소스에 잘 비빈 다음 입에 넣어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의 소울푸드인 계란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빠도 불혹이 넘어서 보고 있으면 머리가 군데군데 하예요. 그게 그렇게 예전할 수가 없네요. 남은 세월은 서로가 서로의 그늘에서 잘 쉬어가면서 사이좋게 나이 들면 좋겠습니다.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한유나님이 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왁스의 오빠,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이렇게 세 곡 만나봤습니다. 라라랜드의 일요일 코너죠. 썬데이 레코드. 오늘 소개된 박화영님 그리고 정유진님, 한유나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 있어요. 소개되면 선물 무조건 다 드립니다. 가족들과의 추억들, 기억나는 얘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장은희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요,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야 하고요. 그 일에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일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답니다.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면서 사회개혁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의 말인데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잘하는 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건 즐기는 일만 못하다. 일을 그냥 하지 말고 좋아하고 즐기고 확신을 갖고 하라는 얘기죠. 월요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알렉시아의 해피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노래를 신나게 듣고 나니까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좋아하고 즐기면서 월요일 하루 씩씩하게 시작해보고 싶네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그대에게 행복한 감정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HY로 시작해서 6호로 끝나는 그대는 폰을 새로 개통하셨나요? 이제사 출첵합니다. 소식 전해주셨고요. MO로 시작해서 EN으로 끝나는 그대 뽀뽀를 하는 또 콩 이모티콘 귀엽게 보내주셨습니다. L2로 시작해서 89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잘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영화 어거스트 러쉬의 OST 가운데서 청해 주신 곡 존 레전드의 썸데이 준비했고요. 라이첼 야마가타의 목소리입니다. You won't let me.

존 레전드의 Someday, 레이첼 야마가타의 You Won't Let Me 듣고 왔습니다. 밥 말리는 1970년대 밴드 웨일러스와 함께 활동하면서 자메이카의 민속 음악인 레게를 세계적인 장르로 끌어올린 뮤지션입니다. 단순한 가수를 넘어 레게 상징이자 평화와 저항의 메시지를 전한 시대의 아이콘이었어요. Pops Today. 1981년 오늘은 밥 말리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당시 그의 나이는 36살이었고요. 흑색종 피부암이 발가락에서 시작돼 뇌와 폐로 전이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지 않았던 점도 그의 이른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음악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병이 깊어진 상황에서도 1980년대까지 투어를 이어가며 무대 위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노래하고 인종차별에 맞섰던 그의 음악은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래 들어보죠. 밥 말리가 부릅니다. No Woman No Cry 그리고 One Love예요.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편해 이런 생각이신가요? 요즘요, 자발적 고립의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어도 약속을 따로 잡지 않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쇼핑하고 혼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오롯이 혼자 누리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 가족이 있는 분들도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음악을 듣거나 또 책을 보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을 따로 만든다고 하네요.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편하고 아무 일정도 없는 하루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반응들이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구도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대는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존 다이비드 사우더의 You are only lonely, 리타 클리즈의 We were all alone, 단 포겔버그예요. Leader of the band.

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여름이었지. 열정적인 날들, 그리고 눈부신 바깥 세상. 여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가을이었지. 싱그럽도록 화려한 나뭇잎, 그리고 신선하고 바삭바삭한 공기. 가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겨울이었지. 아름다운 눈, 그리고 휴가철의 즐거움. 겨울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봄이었지. 따사로움, 그리고 움트는 계절. 나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어른이었지. 자유, 그리고 존경. 나는 스물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서른이었지. 성숙, 그리고 세련미. 중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스물이었지. 뜨거운 젊음,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이제 난 은퇴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중년이었지. 침착한 태도, 뭐든 거리낌이 없는 나의 삶은 끝났다. 그러나 원했던 건 끝내었지 못했다. 나의 삶은 원했던 건 끝내 얻지 못했다.

나의 삶은 원했던 건 끝내 얻지 못했다. 아, 너무 슬픈 문장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는요, 늘 지금이 아닌 다른 계절, 다른 시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순간은 이미 지나온 시간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좀 더 들여다보고요. 소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 같네요.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제이슨 호프만의 나의 삶은 원했던 건 끝내었지 못했다 라는 글을 소개해 드렸고요. 로드마켄의 And to H. Season, 로리 블록의 Gypsy Boy, 레너드 코헨의 수잔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탱고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곡이에요. 탱고 중에 탱고로 불리기도 하죠. 라 쿰바르시타 준비했습니다. 해석하면 가장 행렬 또는 작은 퍼레이드라는 뜻인데요. 제목은 화려하지만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며 홀로 남겨진 이의 슬픔과 회환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밀바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죠.

밀바의 목소리로 라 쿰바르시타, 가장 행렬 또는 작은 퍼레이드 듣고 왔습니다. 요즘 길가에 보면요, 마치 하나 행렬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로 연등이 꽃처럼 매달려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게 연등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면 원하던 곳, 바라던 마음에 다다를 수 있을까, 괜한 기대도 품게 됩니다. 그대가 가고자 하는 길에도 알록달록 연등 같은 희망이 하나둘씩 밝혀져 있기를 바라면서 케이드랑의 Constant Craving 끝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운전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길을 잘못 드는 건데요.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긴장감에 실수로 잘못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길을 잘못 들어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결국엔 목적지에 다다르기 마련이잖아요. 초보 DJ, 제가 긴장감에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다소 삐끗하더라도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예쁘게 봐주세요.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부터 상쾌한 아침을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과는요, 제가 스페셜 DJ로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진짜 찐찐찐 DJ가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운전 초보자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 얘기 같아요. 제가 사실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운전 초보고요. 그리고 DJ도 초보입니다. 아, 근데 진짜 항상 처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운전을 생각해보면 전 그래도 나름 초보치고 항상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운전 같은 경우도 되게 나 운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벌써 사고가 두 번이나 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상쾌한 아침을 진행하면서도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자만하다가 막 사고도 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게 좀 조심조심 잘 안전운전 하듯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FM대행진을 코너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FM대행진의 식디가 조정식 아나운서가 눈치 보지 말고 제 원래 성격대로 좀 솔직하고 가감 없이 하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언대로 아마도 제 모습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좀 질려서 떠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또 조잘조잘 말이 많은 편이어가지고요. 질려서 떠나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부르는 어떤 애칭? DJ 애칭 같은 것도 정해야 될 텐데 고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허유원이니까 허디라고 부르셔도 되고 유디라고 부르셔도 되는데 보통 스페셜 DJ 할 때 유디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쾌한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어떻게 부르시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유디로 할까요? 이것도 좀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하는 첫날이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오늘 월요일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사연과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9: 카페페 주문.
8: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9: 카페페 주문.
1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8993님께서요. DJ로 허유원 아나운서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사연을 보내놓습니다. 식디와 함께했던 시간 때문에 더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DJ 데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또 식식이 분들께서 힘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 이제 상쾌한 아침 DJ가 됐으니까 월요 식식회 하차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저는 항상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차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마다 또 8시 반에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는 걸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제가 질척거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많이 자주 보고 싶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서우군님께서는요. 원래 슬기 DJ는 클로징 때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거죠? 라고 인사했었는데 유원 DJ는 인사말 정하셨나요? 사실 이게 진짜 항상 뭔가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라디오 들었을 때는 그때 성시경 씨가 항상 잘 자요? 이게 참 시그니처였잖아요. 그래서 아씨 나 뭘 해야 되지? 난 잘 자요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일어나요? 이래야 되나?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살짝 고민 중이긴 한데 이따 마지막까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52님께서는 아침을 상하로 시작하는 게 습관으로 잡힌 것 같아요. 라디오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쵸. 진짜 부지런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습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뭔가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럽거든요. 왜냐면 전 루틴이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딱 눈 뜨면 아, 늦었다. 빨리 출근해야지 하고 후다닥 가는 편이긴 한데 아, 나름의 루틴이라면 저는 진짜 벌떡 잘 일어나요. 저는 일어나서 막 이렇게 민기적거리면서 휴대폰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딱 눈 뜨면 바로 로봇처럼 확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씻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루틴이 있으신가요? 전 씻고 그냥 엄청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씻고 나와서 옷 입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운전하고 네, 그게 저의 나름대로의 루틴인 것 같습니다. 막 진짜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영양제 챙겨 먹고 뭐 막 요즘에 계란에다가 뭐 올리브유 뿌려 먹고 막 이러신 분들 막 계시고 아니면 우리 1252님처럼 라디오 들으시고 이런 분들 계시던데 아 저는 일어나기 바빠가지고 특별한 그런 루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를 하루 시작하는 거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아 생각보다 괜찮다 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더더더 에너지 충전시켜 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존박의 스마일 그리고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진짜 머핀만 만들어요. 남편의 귀여운 취미를 응원해요. 응원하는데 머핀은 그만 먹고 싶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니 근데 새벽에요? 오, 엄청나게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제가 언니가 있는데요. 저희 언니도 우리 지은님 남편분처럼 갑자기 베이킹에 꽂혀가지고 베이킹 그 뭐 자격증을 딴다고 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맨날 막 빵이 냉장고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케이크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근데 처음엔 진짜 좋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물리고 그리고 이게 뭐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맛이 있긴 있는데 막 엄청나게 감동적인 맛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좀 애물단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마 지은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종류를 그래도 다양하게 해보는 건 어때요? 뭐 예를 들면은 머핀도 그냥 뭐 초코머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블루베리 머핀, 뭐 레드벨벳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좀 종류라도 다양성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지. 아, 근데 이거 알거든요. 이게 처음에만 좋지 이 냄새만 맡아도 좀 아 이제 그만 먹고 싶다 그만 맡고 싶다 심지어 새벽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7855님께서는요 막내가 재수한다고 고생이 많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어쩔 수 없겠죠. 몸보신이라도 시키게 오늘은 삼계탕이나 해먹어야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제가 해주는 삼계탕이거든요. 아, 재수. 심신미약의 시기. 진짜. 고민도 많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내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 좋은 나이에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전 재수는 안 했지만 그래도 네, 그 시기가 참 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막내 진짜 삼계탕 열심히 먹고 꼭 힘내가지고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이 근데 그때는 막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100세 시대에서 1년 정도는 저는 투자하기 딱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저는 좀 아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몸보신이 필요하다.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우울할 때는 떡볶이를 먹습니다. 제 소울푸드는 그 엽땡. 예, 네, 엽땡에 이제 착한 맛으로 또 맵찔이어가지고 엽땡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예, 네, 우리 7855님 막내분은 그래도 건강한 거 이제 재수생이니까 건강하게 삼계탕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권진아 플라이 어겐.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 시간에는요, 매주 다양한 음악 차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차트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6위와 20위를 준비해봤습니다. 2016년 5월 2주차 20위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인데요. 오늘부터 우리는은 2015년에 발표된 노래로 상큼 발랄한 고백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랑스러운 노래고요. 이어서 16위는 아이유아이의 드림걸스입니다. 드림걸스는 2016년에 발표된 아이유아이의 데뷔곡인데요. 아이유아이가 최근에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재결합 소식을 전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아이유아이의 드림걸스.

0: 여자친구의 노래 오늘부터 우리는에 이어서 아이오아이의 드림걸스 듣고 왔습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첫 번째 시간으로 여자친구와 아이오아이 노래 듣고 왔는데요. 2016년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21살 때였어요. 근데 이때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여자친구랑 아이오아이가 되게 그 테니스 스커트? 이런 거를 입고 나와가지고 색깔이 되게 약간 파스텔 핑크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입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옛날 저희 때처럼 막 엄청 샤랄라? 한 스타일로 꾸미고 이런 것보다 되게 편하고 힙하게 입는 게 좀 예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막 꽃무늬, 막 밝은 옷, 아니 블라우스, 막 구두 이런 거 많이 신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되게 통큰 바지, 뭐 되게 힙한 느낌? 그런 거를 많이 입는다고 요즘 친구들은. 아, 좀 세월이 저도 이제 요즘 친구들을 트렌드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 아마도 쟤 뭐라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뭐 아무튼 오랜만에 옛날 추억 여행하니까 좋네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구보라님께서 남자친구 생일인데 너무 고민되네요. 그래도 30대 때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사줘도 좋아했는데 마흔이 넘으니까 뭘 해줘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남친한테 용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닌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 꽤 오랜 시간 만나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물도 제법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쯤 되면은 현금으로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막 10년 넘은 친구들이랑 이제 선물을 주고 받기에는 너무 모든 걸 다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색다른 게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 서로 그냥 현금 주면서 갖고 싶은 거 사자 이렇게 해서 현금을 주고 받은 지 좀 됐거든요. 근데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라 돈을 주는 게 좀 너무 정없다 싶으면 같이 백화점 같은 데 가시거나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런 매장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러 가는 건 또 어떨지 제 조언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금도 나쁘지 않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영화 드림걸즈 OST의 드림걸스.
1: Ladies and gentlemen, the Crystal Room is proud to present the club debut of America's newest recording stars, The Dreams.

영화 드림걸즈 OST의 드림걸즈 띄워드렸습니다.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0307님께서요. 내년 이사를 목표로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큰딸아이도 보태고 싶다고 주말 알바를 시작했어요. 참 기특하고 대견하죠.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네요. 이사하면 큰딸아이부터 방을 고르게 해줄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뭔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나이대가 어릴 것 같은데요? 큰딸이라고 해도. 근데 알바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 보탠다는 마음이 참 쉽지 않은데. 저 어렸을 때는 아르바이트해서 나 맛있는 거나 사 먹어야지, 사고 싶은 거나 사야지 이런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은데, 아유, 너무 대견합니다. 요즘에 진짜 여러모로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런 시기에 이렇게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마음도 모으고 하면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꼭 목표하시는 바대로 이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떨떨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5: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서유원의 상쾌한 아침. 서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오늘부터 상하의 DJ를 맡게 된 아나운서 서유원이고요. 이제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스위스 오로우의 하이파이브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감성적인 사운드로 오늘 유용한 영어 표현들까지 익혀보세요. 그럼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리니까요.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당신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두 번째, 너무 늦은 건가요? 세 번째,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네, 영국 출신 아티스트 마일스 스미스의 2024년 발매곡 Solo라는 곡입니다. 아무래도 이별 후에 적어내려고 한 가사 내용이겠죠? 자,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미션 문장 첫 번째, 당신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오, 생각보다 굉장히 담담하게 예, 이별 후인데도 불구하고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You promised a lifetime. 첫 소절 찾아내셨죠? 당신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에 해당하는 가사였습니다.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You promised a lifetime. 당신은 평생을 약속했다. 라는 것이니까 아, 평생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의역하실 수 있을 거예요. But left in a moment. 하지만 뭐래요? 그 상대방이? 하지만 left in a moment. 한순간에 떠나버렸어요. 라는 말입니다. I wonder if you even think about me. 나를 생각하긴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라는 가사죠. I wonder if you even think about me. Throw me a lifeline. 네, 이어지는 소절인데요. Throw somebody a lifeline 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lifeline, 뭔가 생명선, 생명줄 이라는 게 연상이 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구명밧줄, 생명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throw somebody a lifeline, 구명밧줄을 던져주다, 생명줄을 던져주다에 해당하는 뜻이니까 예, throw me a lifeline, 도와달라는 거예요. Cause I'm barely floating. 왜냐하면 내가 간신히 지금 floating, 떠다니고 있고 stranded, 오도가도 못하고 있고 좌초되었고 and broken, 부서졌거든요. 이처럼 사연을 쭉 열거하고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문장 찾아보세요.

명확하게 가사 내용 들으셨죠? You know, you got me lost in the dark. 당신은 나를 got me lost in the dark 라고 했으니까 나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했어요 라는 뜻이고 Is it too late? 들으셨죠? Is it too late for us? 네, 이 부분입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for us? 네, 우리 이제 너무 늦은 걸까요? 그 다음, You know you got me lost in the heart. In my heart 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내 마음 속에서 길을 잃게 했어요 라는 가사도 들으셨어요. 또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Is it too late? 너무 늦은 건가요? Is it too late for us? 우리 이제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재차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션 문장 Is it too late? 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죠.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이 부분은 특히 이 곡의 제목인 solo라는 단어도 여러 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Oh, why did you get me so high? 라고 했어요. Why did you get me so high?가 원래 문장이겠죠. Why did you get me so high? 당신은 왜날 그렇게도 high라는 것을 여기서 그죠? 행복하게 하는 거, 설레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당신은 왜날 그렇게도 설레게 만들어 놓아서 To leave me so low, to leave me so low 라고 이어지는 가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Why did you A to B? 라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편해요. Why did you A to B? 왜 A를 해서 결국 B 하게 만든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Why did you get me so high to leave me so low?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당신은 왜날 그렇게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서 결국 나를 너무도 낮게 바닥으로 내버려 두나요? 왜 나를 힘들게 만드나요? 그쵸? 그 다음에 to leave me so low. 결국 왜 나를 혼자 되게 남겨 두나요? 이처럼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면서 해석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왜날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이렇게 떠나버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냐?

라는 뜻이었습니다. Oh,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이 부분 들으셨죠? I was wasting my time.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Hoping you'd call. 당신이 연락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며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예, 명확하게 들리시죠? But you're so cold. 근데 당신은 so cold. 정말 차갑군요. Oh, why'd you make me feel safe? Just to walk away, just to let me go. 자, 앞에서 이미 설명해 드린 구조가 지금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렇죠? Why did you A to B? 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Why did you make me feel safe? 당신은 왜 날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Just to walk away, just to let me go. 결국 떠나버린 건가요? 날 그냥 놓아버리려고.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Oh, why'd you get me so high? To leave me so low, to leave me so low. 네, 이처럼 특히 to leave me so low 첫 번째 들린 부분에 so low 이 부분이거든요. 너무 low, L-O-W, 낮은, 낮게 라고 해석이 되는 철자였어요. 그리고 to leave me so low. 이 부분은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한 S-O-L-O, solo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발음이 동일하니까 이처럼 가사에 맞게 잘 버무려 놓은 게 느껴지네요. 특히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서 떠나버린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럼 이 곡 들어보시죠. Miles Smith의 solo.

0: 그럼 핵심 문장들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자, 이 다정한 말투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 promised a lifetime 이었습니다. You promised a lifetime. 좋아요. You promised a lifetime. 당신은 평생을 약속했죠. You said we'd be together forever.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You promised we had a future. 아,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약속했죠. 라고도 대체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너무 늦은 건가요? 네, 짤막한 질문의 문장 하실 수 있겠죠. Is it too late? 딩동댕입니다. Is it too late? Have we gone too far? 우리가 너무 멀리 왔나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가요? 라는 의도로 우리가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Is it already over for us? 우리에게는 이미 끝난 건가요? 라고도 대체 문장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이라는 가사였습니다. I kept waiting for your call for nothing. 이 문장도 괜찮겠죠? For nothing 이라는 것은 헛되이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니까 헛되게 연락을 기다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첫 번째, 당신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You promised a lifetime. 두 번째, 너무 늦은 건가요?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세 번째, 난 당신이 연락하길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I was wasting my time hoping you'd call.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굿모닝 팝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로 돌아올게요.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3: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우리 상하 가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바로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라고 들었는데요. 어마어마한 흥부자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8098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게요. 8098님께서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침 출근 전에 수영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확실히 체력이 좋아진 게 느껴져요. 오늘 수영도 파이팅 할 수 있게 애프터스쿨의 디바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수영하면 허기 져서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8098님께서는 더 많이 드시지 마시고 꼭 수영만 하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얼른 띄워드릴게요. 애프터스쿨의 디바.

들썩들썩 어깨에 자아가 생기는 우리만의 댄스 파티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지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엄마랑 영어 학원 다니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올해 64인데 저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같이 시작했는데 이러다 레벨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역시 전 아빠를 닮았나 봐요. 로제 아파트 신청합니다. 아우 반전인데요. 우리 어머님의 프리토킹을 기원하면서 지연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로제와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그림님. 애기 엄마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요. 품에서 누우면 울어버리는 애기 때문에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있습니다. 우리 애기 울지 않게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보아의 넘버원 신청할게요. 아구 우리 애기 그만 울자 진짜. 아마 이 시간에도 잠 못 드는 우리 엄마 아빠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모두 모두 힘내시라고 우리 김그림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보아의 넘버원.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 중에서도 건강한 운동러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베이글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계신 상하 가족분들 만나볼게요. 5655님께서는요, 집에서 스테퍼를 밟고 있어요. 30분만 해도 땀이 쭉쭉 나서 개운해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스테퍼 진짜 궁금해요. 스테퍼가 그 살 진짜 잘 빠진다고 그러던데, 이게 그 당땡 마켓에서 저도 한번 사볼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아, 우리 5655님 문자 보니까 또 사고 싶다는 그 생각이 막 더 나네요. 아무튼 얼마나 하신 거예요? 30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박수호님께서는요, 집 앞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면 안 돼서 오늘은 달리지 말고 살살 걸으려고요. 오, 맞아요. 이게 요즘 러닝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또 관절 건강도 잘 생각하면서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밖에 나가서 사실 뜀박질 하는 건 쉬우니까 그 자세를 잘 고려를 안 하고 뛰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네,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슬로우 조깅이나 이렇게 살살 걷는 것도 운동이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수호님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들어가시고요. 3185님께서는 집 앞에 1인 헬스장이 있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혼자 라디오 들으면서 운동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인 헬스장이 뭐예요? 어? 1인 헬스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해서 갈 수 있다고요? 혼자서 운동할 수 있다고요? 이런 좋은 게 있어요? 진짜요? 아니 저는 진짜 헬스장 끊어놓고 지금 세 달째 됐는데 두 번 갔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헬린이다 보니까 그 헬스장에서 너무 그 근육 빵빵 하신 분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면 좀 눈치가 보인달까요? 왠지 아, 내가 이 마른 몸으로 저 옆에서 기구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부담감 때문에 헬스장 잘 안 가게 되던데, 1인 헬스장 있으면 저 무조건 가고 싶은데요? 검색해봐야겠다. 아무튼 아,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우리 상하 가족분들 진짜 부지런하게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네요. 또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계속해서 어떤 운동하고 계시는지,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5655님 그리고 박수호님 또 3185님께는 커피 베이글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노래 함께 듣고 올까요? 페퍼톤스의 노래입니다. 뉴 히피 제네레이션.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와이프가 저기압일 땐 건들지 말자. 저기 오빠, 일찍 나왔네?
1: 아, 야, 말도 하지 마라. 야, 진짜 바쁜 날이다 오늘.
0: 그래서 일부러 일찍 나온 거야?
1: 그건 아니고 와이프랑 싸웠어.
0: 응? 싸워서 일찍 나온 거라고? 일 때문이 아니네. 그거는 쫓겨난 거 아니야?
1: 뭘 또 쫓겨나. 쫓겨나기는 참 말을 또 섭하게 한다 또네. 아니 아침에 양말 신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한 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지.
0: 아니 근데 오빠, 와이프 요즘에 애기 보느라고 정신없잖아.
1: 아 그러니까 나도 화장실도 가보고 거실도 가보고 안방도 가봤는데 없는 거야. 없으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 혹시 그 양말 이거 한 짝 못 봤어?
0: 그랬더니
1: 근데 완전 도끼 눈에 인삭 팍 찡그리면서 막 양말에 막 껴안다는 등 뭐 정신을 어따르고 다니는. 와 진짜 내 그거 잔소리 듣다가 내가 아유 나 간다 이러고 나왔어 진짜.
0: 아 근데 뭔가 쌓인 게 있었네. 아니 갑자기 화내실 리가 없잖아.
1: 그런가? 아 이거 어제부터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긴 했거든. 뭔가 좀 이상하게 예민하고 좀 축 처진 것 같고 하긴 했는데.
0: 아 뭐야, 그러면 어제부터 와이프 이상한 거 알면서 그렇게 건드렸다고? 오빠 진짜 바보 아니야? 아.

0: 진짜 내가 이런 바보를 동기라고.
1: 아니 뭐 양말 하나 물어본 게 뭘 또 그냥. 야 이유를 모르잖아 나는. 어 잠깐만. 야. 아. 야 고작 양말 한 짝 때문에 아침부터 사람을 건들. 야. 야 문자 왔다. 아 나 큰일 났네.
0: 아 무슨 왔어 지금?
1: 나 집에 못 가겠다 야.
0: 아유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가지고 괜히 고생을 하냐.
1: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야 나 어떡하냐. 아. 나 보기가 나 두렵다 야.
0: 뭘 어떻게 괜히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무조건 싹싹 빌어. 어? 아 쓸데없는 사족 붙이지 말고.

0: 2AM 잘못했어 듣고 왔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와이프가 저기압일 땐 건들지 말자 였고요. 오늘부터 저와 21세기 생활백서 함께하게 될 박철규 아나운서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허유원 아나운서의 동기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0: 아니, 철규 씨가 아무래도 유부남이다 보니까 이번 사연에 좀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1: 사실 뭐 제 아내는 이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뭐 기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요.
0: 아, 정말요?
1: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있죠.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네. 혼자서 좀 눈물을 또르르 한 방울 흘리는 스타일.
0: 진짜?
1: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갑자기 가서 막 옆에서 막 진짜 그 강아지 마냥 막 이렇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면은 말을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게 더 답답합니다. 차라리 뭔가 좀 이게 이유를 안다면 네. 제가 어떻게라도 해줄 텐데 네. 그러고 나서 뭐 좀 뭐 반나절 정도 지나면은 혼자서 풀려요. 이제는 좀 그 스타일이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철규 씨가 본능적으로 좀 아는 것 같아요. 와이프의 기분이 저기압이면은 이제 가정의 행복과도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서
1: 알죠.
0: 옆에서 강아지처럼 이렇게 가서 좀 달래주는 그런 성격일 것 같은데.
1: 그럼요. 저는 사실 제 네. 기분은 항상 좀 평안하기 때문에 와이프의 기분에 따라서 제 기분도 같이 바뀝니다.
0: 아, 근데 제가 동기로서 중요해요. 옆에서 좀 보면은 철규 씨가 뭐 와이프의 기분뿐만 아니라 좀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잘 캐치하는 편인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잘 봤나요?
1: 그런 편이긴 하죠.
0: 네. 네.
1: 제가 좀 무심한 듯 보이다가도
0: 네.
1: 뭔가 좀 이렇게 허연 아나운서도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 괜히 툭툭 막 무슨 일 있냐고.
0: 맞아.
1: 제가 한두 마디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네. 제가 빠른 것 같아요.
0: 가끔은 좀 모르는 척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1: 예, 그 귀찮으면. 귀찮으면.
0: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한데 저도 되게 눈치가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좀 잘 파악하는 편인데 또 이게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좀 피곤해요. 그거를 다 맞춰줘야 되고 좀 배려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모른 척 할 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1: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0: 네.
1: 그게 좀 속 편하죠. 그리고 뭐 편하게. 지나다 보면 그게 또 풀릴 때도 있으니까요.
0: 네. 그러면은 요즘에 최근에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1: 최근에요?
0: 네.
1: 갈등.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 있었는데
0: 네.
1: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흘린 거예요. 그 얘기를 또 곧이곧들 했다가
0: 네.
1: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라고 해서
0: 갈등 있네. 없다고 아까 전에 없어. 없다고 하면서
1: 그거는 갈등이라고 할 수 없어요.
0: 네.
1: 일방적인 깨달음, 일방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0: 네.
1: 갈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0: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처를?
1: 그럴 때요?
0: 네.
1: 그럴 때 뭐 옆에 가서 또 강아지 말이야.
0: 강아지.
1: 잘못했다 그러고
0: 네.
1: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또 잘못했다고.
0: 오늘 또 배워가네. 와이프가 저기압일 땐 강아지처럼 행동하자.
1: 자, 알겠습니다. 쫑알쫑알 되면 좋아합니다. 또.
0: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 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철규 아나운서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는 저스틴 비버의 쏘리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DJ 허유원입니다. 이진우님께서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연할 거예요. 이제 9살 된 딸아이가 사춘기가 왔는지 저한테 담배 냄새 난다고 앉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원래 저만 보면 찰싹 붙어있던 녀석이었는데 진짜 금연할 거예요. 저 한다면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진짜 하세요, 진우님. 금연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담배 핀다고 몸에도 안 좋죠. 냄새도 나가지고 우리 따님이, 딸 아이가 피하죠. 아,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우리 진우님, 네, 상하에 진짜 금연하고 계시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 아빠도 제가 엄청나게 저항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금연하셨거든요. 담배 끊으셨어요.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방송에서 얘기 되나? 그 연초라고 하잖아요. 연초를 피셨는데 제가 그걸 가위로 다 잘랐어요. 가위로 자른 적도 있고 그냥 물을 묻혀놓은 적도 있었고 막 몰래 훔쳐본 적도 있었고 저는 협박됐어요. 아빠 그렇게 하면 나도 담배 핀다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끊으시더라고요.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8: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우, 제가 오늘 DJ 데뷔 첫날이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어서 좋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아, 제가 또 원래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는 건데 저 혼자 신난 것 같아가지고 전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막, 아, 얘 왜 이렇게 새벽부터 아침부터 시끄러운 거야? 이렇게 하시고요. 네. 네, 제가 여러분들과 분위기를 맞춰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떠나지 마시고요.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요. 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 네, 성장케 DJ가 될 테니까 칭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 칭찬 진짜 좋아해요. 네, 오늘은 마지막 곡으로 폴킴의 있잖아 준비했는데요. 이제 저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가요광장의 새로운 DJ로 오시는 폴킴씨의 노래를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그분도 많이 떨리시겠죠? 파이팅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폴킴의 있잖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봄비 예보 있으니까요.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팔탄 분기점에서 팔곡 분기점에서 비봉 쪽이고요.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비봉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팔탄 분기점 부근의 지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부근에서 막히다가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이고요.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에서 염장나들목 그리고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 마. 답답한 내 마음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와블의 보랏빛 향기 중에서 5월 11일 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아침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고 싶은 저는 성우 조경아입니다. 김민정님이 오 역시 우아죠. 제가 오늘 듣고 싶었던 노래였어요. 주파수 딱 맞았나요? 바로 그 곡 와블의 보랏빛 향기로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김민정님 바람은 불지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출근하신다고요. 출근 잘하십시오. 또 1272님 출첵합니다. 보랏빛 향기처럼 스며드는 경화 언니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최성만님 굿모닝 즐겁게 출첵합니다 해주셨고요. 김우현님 좋은 아침입니다. 또 안녕하세요 김미숙님 어서 오세요. 3100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북 포항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네요. 경북 포항은 지금 날씨 어떤지 모르겠네요. 임기희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비가 올 것 같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전국이 좀 흐리고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하늘이 묵직한 그 회색 구름이 그림처럼 드리워져 있는 하늘이더라고요. 오늘 그 일기예보 좀 확인하시고 비가 확실히 내리는 곳은 우산도 좀 챙기시고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소희님 또 민경희님 출첵해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뭔가 모르게 바빴는데 그래도 즐거운 주말 보낸 듯요. 저도 사실 어버이날 저는 좀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뵐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를. 그래가지고 주말에 뵙고 식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주말이 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이 홀쩍 이렇게 지나고 여러분 앞에 같이 월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의 고민 받아보겠습니다. 피곤한데 저녁 약속에 나갈지 말지, 주말까지 장염을 앓았는데 오늘 매운 걸 먹어도 되는지, 반팔을 입을지 지금 고민되는 것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백은상님, 우리 딸 소영이와 사위 기준이의 결혼 2주년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 예쁜 소영이, 기준이 축하한다. 에레스H님, 언니 이에나의 생일입니다. 암 전이 재발로 치료 중이지만 제 앞에선 씩씩하게 웃는 울 언니 생일 축하해 주세요. 김향희님, 남편 생일입니다. 우리 집 규칙이 생일엔 무조건 왕대접. 아침 화려하게 차려주려고요. 제 생일도 기대됩니다. 남편 생일 축하해. 4824님, 제 생일인데요. 저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진규님, 홍성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더 효도할게요.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할 일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바구희님도 축하드려야겠네요. 오늘은 우리 막내딸 생일입니다. 막내딸이 좀 각별하기도 한 게 많이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작년에 완치 얘기 들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막내딸 생일 축하해 하고 마음 전하셨어요. 와, 작년에 완치 얘기 들으시고 그리고 올해 맞이하시는 생일이니 얼마나 각별하실까요? 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항상 잃고 나서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야 얼마나 건강한지 알잖아요. 특히나 오래 있으셨으니 얼마나 옆에서 또 마음 정말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 시간을 보내오셨을까요? 오늘 생일 정말 빛나는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막내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9793님, 청취만 하다가 첫 문자 보내봅니다. 제 나이 50하고도 3살을 더 먹었는데 전업주부로 살다가 큰 용기를 내서 학교 급식 실무조리사에 도전했어요. 지난주 첫 출근을 했습니다. 당연히 멘탈 탈탈 털렸고요. 지금 경아님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 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지난주 정말 열심히 보내셨겠네요. 몸도 마음도 얼마나 그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셨겠어요. 파이팅의 마음을 담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잘 지내시고요. 종종 이렇게 소식 전해주세요. 0390님, 요즘 들어 주말은 빠르게 가고 평일은 너무 느리게 가는 기분이 드네요. 이런 기분은

처음 느끼네요. 아, 이게 신기한데요? 정말요? 처음 느끼신다고요? 아, 실례지만 0390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와, 주말은 항상 그냥 빨리 가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나이 들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 항상 주말을 굉장히 아주 다채롭고 즐겁게 보내셨었거나 아니면 지금 나이가 좀 어린 분이시거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궁금한데요, 0390님. 강수연님, 요즘 듣기만 하고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네요. 이번 주도 괜찮은 한 주 될게요 하셨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괜찮은 한 주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1890님, 여름 옷은 정리해 두었는데 아직까지 두터운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온 가족 이불 가게로 출동! 여름 이불을 준비했네요. 냉감 이불, 냉감 패드, 엄청 시원한 여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하루에 저희가 최소한 8시간은 덮고 자는 거잖아요. 그 이불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준비죠. 이제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실 일만 남았네요. 든든하시겠어요? 여행 스케치에 왠지 느낌이 좋아 듣고요. 여러분과 일상 한 컷 함께 나누죠.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크고 작은 카네이션 선호송이가 그려진 편지지. 맨 위에 감사합니다 라는 다섯 글자가 프린트돼 있고 그 아래로 한 페이지 가득 딸이 쓴 편지가 두 장이다.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누뚱이 딸이 분홍색 편지 봉투에 넣어 내밀길래 별 생각 없이 읽다가 울고 말았다. 아빠에겐 요즘 일이 부쩍 늘어나서 많이 힘드시죠? 종종 저와 함께 책 이야기도 해주셔서 무척 즐거웠어요. 제 주변에 책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는데 함께 대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는 책들도 많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에겐 늘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내게 해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데 요즘은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기만 하네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기 진심까지 한 줄 한 줄 정성껏 적은 편지에 어찌 눈물이 안 날까. 몇 번이나 읽고 또 읽다가 봉투에 넣어놓기에는 아까워서 편지 내용이 잘 보이도록 액자에 잘 끼우고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박진원의 나의 5월, 윤정희님 신청곡 일상한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컷 2548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야, 중학교 1학년이 이 정도로 잘 쓰다니 정말 놀랍고 또 편지 읽고 우셨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 두 분이 따님이랑 시간도 정말 많이 보내고 얼마나 마음 쓰시는지 알겠다는, 좀 이렇게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걸 또 다 알고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우리 기특한 조카 정말 너무 예뻐요. 그쵸, 이소영님 이뻐라 하고 보내주셨고요. 안희로님, 어릴 적 어버이날에 쓴 편지에 어른이 되면 세계일주 시켜드린다고 썼는데 못 지켜드릴 약속을 했네요. 지금도 그 편지 간직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간직하신 거겠죠. 장숙자님, 어머나 늦둥이 따님 철이 다 들었네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공주님이에요. 듣는 저도 행복함을 느끼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도 전해주셨네요. 아, 정말 마음 따뜻해지죠. 우리 조카 책도 계속 많이 읽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사진 보내주신 2548님에게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드릴게요.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기고 싶은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의 크고 작은 고민들 털어놔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립니다. 황순영님, 출근 대신 병원에 검사하러 가는 길에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항상 출근길에 들어주셨군요. 12시간 공복 중인데 너무 배고파요.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유, 검진 잘 받으시고요. 끝나고 맛있는 거 드세요. 1999님, 아들은 대학생, 딸은 고등학생, 남편도 늘 바쁘고 혼자만의 시간을 꿈꾸었는데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외롭네요.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하셨어요. 아, 무엇을 지금 하려고 마음을 급하게 어떤 먹으시는 것보다는 그걸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취향도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오랜 시간 축적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조금씩 시간을 쌓아보면 그런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찾게 되시지 않을까요? 이런 비슷한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 해주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9478님, 10일 만에 출석합니다. 친동생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연년생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너무 슬프네요. 동생 사용하던 폰을 보았는데 콩 앱이 깔려 있었어요. 제가 우아조 추천했거든요. 울컥. 동생에게 전해주시겠어요? 항상 고마웠고 많이 사랑했다고요. 아, 세상에. 지금 이 사연을 쓰시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친구 같은, 분신 같은 동생 분이셨을 것 같아요. 연년생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시니까. 아, 이렇게 그런 분을 떠나보내셨으니 이거 내 몸 어느 한 구석이 떨어져 나간 기분이시지 않을까라고 감히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글쎄요, 저는요, 사람의 죽음이 완전한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오히려 사람끼리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는 말을 해도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이 라디오 전파가 바람을 타고 이 공기에 울려서 더 동생이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마음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심신 잘 추스리십시오. 9478님. 1040님,
일본어 공부 2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본어 공부도 하고 평소에 수학 공부도 좋아해서 일본 수학 잡지를 주문했어요. 조경아님께서는 혹시 수학 좋아하셨는지 아니면 수학 대신 다른 과목 좋아하셨는지 살짝 여쭙습니다 하셨네요. 와, 배움을 정말 끊이지 않고 하시는 분이군요. 1040님. 일단 정말 대단하신데요.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것도 어떤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끈기도 참 대단하시고. 아, 일단 수학.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했습니다. 그냥 거기에 속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수학 공식 어느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생각하니 오히려 국어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를 다닐 때는 뭔가를 좋아한다는 생각 자체를 사실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우가 되어서 이렇게 책들도 읽고 글들을 읽고 문장을 읽으면서 아, 내가 참 국어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일본 수학 잡지. 머리도 얘기만 들어도 머리는 아프지만 1040님께는 기쁨이겠죠. 즐겁게 하시길요. 김경수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이어지는 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그것!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박춘화님, 남편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냥 놔둬야 할까요? 아니면 한번 떠볼까요? 100만 원이더라고요. 맨날 용돈 모자란다더니 그 생각만 하면 괘씸해요. 하셨네요. 두 분의 평소 소통 방식이 있을 테니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비상금은 안 건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준하님? 진소희님,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오늘 퇴근하고 음식을 만들지 뭐라도 포장해 올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죠? 어허, 이거는 오늘 오후에 어떤 체력과 기분에 따라 좀 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용기님, 아내가 친정 간다고 저보고 알아서 저녁 시켜 먹으라고 하는데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갈지 집에 가서 배달 어플로 족발 시켜 먹을지가 고민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어찌됐든 둘 다 안 주네요. 이용기님도 오후에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으로. 윤경님,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사연 읽히면 일주일이 행복할 것 같고 월요일 아침부터 안 읽히면 일주일이 우울할 것 같거든요. 용기내 보냅니다. 어머, 행복하시길. 4520님, 어제 자연산 미나리 뜯었는데요. 뭘 할지 고민 중이에요. 물김치, 나물, 전, 즐거운 상상하면서 출근 중이에요. 오늘도 행복합시다. 어머, 전이요. 좀 말이 이상한가? 저는 전이요. 날씨도 좀 흐린데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고민들 저 멀리 날아가길 혹은 해결되길 바라며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김미영님 신청곡이에요. 마룬5 슈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이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유진성님이 신청하신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 여파가 더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있었습니다. 동명동호 부근부터 7km 구간 정체입니다. 후남선 지선 대전 쪽으로는 유성 부근이고요. 역시 고장난 차가 있었는데요. 서대전 분기점 부근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사고로 정체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제천 쪽으로 금광 1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 휴게소 부근부터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막히는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광명역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습니다. 목감에서 금천 쪽에 이동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목포 방향 매성 휴게소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날 따라 춤을 춰요. 저 이봉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신승훈의 I Believe입니다. 추천해주신 9295님에게 소금빵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인기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쓰여서 큰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여기서 퀴즈!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남자 주인공의 극중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주인공이 산에서 누구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외치는 장면으로 더 유명해진 이름이죠. 1번 견우, 2번 이몽룡, 3번 호동왕자!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10분에게 선물 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적극 참여해주세요.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극중 남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견우, 2번 이몽룡, 3번 호동왕자!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신승훈의 I Believe.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신승훈의 I Believe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엽기적인 그녀 영화에서 극중 남주인공의 이름 변호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오늘의 정답 1번 견우죠. 전성진님 1번 견우 정답 보내주셨고요. 7131님 1번 견우. 엄마가 학교를 차로 데려다 주시는데 옆에서 말을 줘서 보냅니다. 어머, 엽기적인 그녀가 2001년 작이더라고요. 아, 그러니 모를 수 있죠. 엄마가 알려줘서 이렇게 보낼 수 있죠. 나능미님 1번 견우야. 엄청 재밌게 본 영화인데 전지현, 차태현님도 젊었고 저도 그땐 젊었죠. 그립네요 하셨고요. 3123님 1번 견우죠. 언니 견우야 미안해. 진짜 유명했죠. 남친 이름 넣어서 누구야 미안해 마이 하고 댕겼죠. 추억이네요. 이 아침에 또 추억이 빠지신 분들 많으시네요. 김명진님 견우. 우리 14살 소윤이가 애청자예요. 정답 보내보라고 성화여서 보냅니다. 언니 문소윤 한번 외쳐주세요. 사춘기가 올 수 없게 오늘도 열심히 하는 엄마 문소윤 파이팅. 서윤아 고마워. 엄마를 막 엄마한테 성화를 보내

줘서 고마워. 최지윤님, 1번 견우. 차태현 씨가 전지현 씨 구두를 대신 신고 쩔뚝쩔뚝 걷던 모습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 맞아요. 그때 그게 빨간 구두였던가? 자기 발 아프다고 대신 바꿔 신자고 해가지고 신고 막 절뚝절뚝 걸었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고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김성철님, 오늘 비 온다고 해서 저녁에 막걸리에 파전 먹기로 친구하고 약속했어요. 벌써부터 침샘 폭발. 이야, 흐린 날 먹거리 대명사 당첨. 최유리님, 요즘 애호박이 진짜 싸더라고요. 오늘 밤에 애호박전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이거 오늘 고소한 냄새 공기에 많이 섞이겠는데요. 이영훈님, 눈이 따끔거려 병원 갔더니 다래끼가 골맞다네요. 약 먹어보고 안 나으면 째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 아프다는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안약 놓고 문자 보내요. 오타나도 이해해 주세요. 정말 오타가 몇 군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거 저는 다래끼가 나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막 심하게 골마가지고 그걸 째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엄청 그게 아프다는 얘기는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워낙 마취약도 종류도 다양하고 잘 나오는데 요즘도 그냥 그렇게 아픈 상태로 어떻게든 째는 건가? 그렇게 하기 전에 염증 다 나와서 그런 시술까지는 절대 가지 마시길요. 옥정아님, 주말에 바리스타 2급 실기시험 보고 왔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그래도 시간 안에 끝내긴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겠죠? 이젠 1급 도전 하셨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뭐 이렇게 결과 발표가 따로 나오나요? 아니면 일단 2급 보고 나면 바로 1급을 도전하는 건가요? 제가 이 과정을 잘 몰라서 2급과 1급의 어떤 차이가 뭔가요? 당연히 더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한데 이 과정 준비하시고 또 시험 보시고 그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노래 듣고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김윤정님 신청곡이에요. 핑크 스웨츠의 And My Worst.

핑크 스위스의 In My World 이어서 들으신 곡은 찰리 푸스의 Left, Right, Left 였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7408님, 주말에 순천만 국가정원에 갔다가 입장하기도 전에 체력이 떨어져 주차장에서 3시간을 보냈는데 집에 올까 하다 그래도 간 김에 찬찬히 둘러봤어요. 어머, 이 체력 떨어지면 정말 만사 귀찮아지는데 고비 잘 넘기셨네요. 이쁜 연인도 발견했는데 둘은 무슨 말을 주고받을까,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이쁜 사랑을 하고 있을까 싶어 청춘이 잠시 부럽고 건강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네요 하셨어요. 아, 청춘 자체도 참 빛나는 시기긴 하지만 이렇게 청춘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예뻐하고 또 자녀의 그런 청춘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런 마음이 뭐랄까요, 더 깊고 아름다운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우리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예쁜 거 많이 보고 이 시기 잘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혜종님, 야근하고 퇴근해서 듣고 있어요. 비몽사몽입니다. 퇴근하셨어요. 이제 푹 쉬셔야죠. 우아조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려나요? 이기성님, 여기는 상하이입니다. 사랑하는 두 딸과 여행 3일 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여행일인 오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날씨 좋군요, 상하이. 더군다나 두 따님과 여행하시니 좀 특별한 추억 많이 남기실 수 있겠어요. 신재수님, 경아님 굿모닝. 월요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낭낭한 목소리를 듣네요. 싱가포르에도 가 계세요? 싱가포르는 일로 가셨나요? 혹은 또 여행으로 가셨나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셔도 듣고 또 이렇게 항상 사연도 주시고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6137님, 축하해 주세요. 20일 만에 퇴원하고 첫 출근합니다. 입원하셨었어요. 이제 출근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나으신 거겠죠? 다행입니다. 6137님, 축하드려요.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곡들 중에서 골랐어요. 다른 분들의 마음에도 들까요?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정현모님, 어제 제 생일이어서 기념으로 엄마 이모와 2박 3일 여행 가신다고요. 그 여행 가시는 길에 들으시면 되겠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이왕 시작했으니 힘을 내십시오. 일단 일어나. 흥겨운 음악으로 기분 업 시켜드립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도 추천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일단 일어나 첫 곡이에요. 화사의 So Cute.

주말 후유증을 앓고 계시다면 경쾌한 음악 들으면서 털어버리시죠. 추천곡도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이경님, 목요일에 시즌즈 응모했다는 사연 보냈는데요. 떨어졌어요. 근데 친구가 불후의 명곡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KBS 가요 신납니다. 와, 축하드려요. 오늘 불후의 명곡 전설의 아티스트가 누구신지 궁금한데요. 윤명환님, 8살 둘째랑 병원 가는 길인데 273번 버스 기사님이 틀어주셔서 아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맑으셔서 우울한 월요일 기분 좋아졌습니다 하셨어요. 둘째 어디 아픈가요? 병원 가서 완전히 다 낫기를요. 그리고 273번 기사님과 윤명환님 감사드리고요. 김유진님, 버스 타고 출근 중인데 오늘은 버스 안에서도 경환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11-5번 기사님도 경아님 목소리로 하루 시작하십니다 하고 또 버스 안에서 이렇게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어요. 273번 타고 가시는 승객 여러분, 또 11-5번 타고 가시는 여러분,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월요일 아침 코너 일단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요, 9698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운동 갈 준비를 합니다. 옴무에 밥만 잘 먹더라 신청합니다. 밥심으로 움직이려고요. 움직이셔야죠. 이 곡 듣고요. 이어지는 곡은 홍성호님 신청곡이에요. 태사자의 타임.

월요일 우리의 아침 일단 일어나. 좀 전에 밥만 잘 먹더라와 타임 두 곡 들었잖아요. 안희로님이 두 곡 합치면 밥 먹는 시간이네요. 라고. 아 정말 유쾌한 안희로님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8232님 주말 너무 알차게 보냈나 봐요. 너무 피곤하네요. 어 그만큼 즐겁게 보내신 거겠죠? 조금만 힘내서 오늘 잘 보내시면 일상의 활력 금방 찾으실 겁니다. 9165님 오늘도 푸른 들판에 바람 같은 자유를 꿈꿉니다. 어머 그 꿈꾸는 자유에 오늘 노래들이 힘을 실어주길요. 1539님 오늘 아침 저보다 힘든 분 안 계실걸요. 주말 플러스 여행에서 복귀한 후 9일 만에 출근입니다. 아 진짜 휴가를 보내

좋네요. 요독 잘 푸시길요. 그래도 즐거우셨죠? 8140님,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점점 붓기도 안 빠지니 더 서러워요. 너무 공감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같이 가니 좀 덜 외롭지 않나요? 신정희님, 오늘 아침 영감님 갑자기 지방 3일 출장에 잡혀 챙겨주느라 엄청 엄청 바빴어요. 일단 일어나 출근합니다. 휴 하고 아유 크게 심호흡 한번 하셨네요. 이제 출근 잘 하시고요. 좋은 일 많이 생기는 한 주 기원하면서 일단 일어나 이 곡들로 마무리합니다. 허승희님, 사촌 언니네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날씨가 흐려 몸은 찌뿌둥하지만 신난 음악 들으러 갈게 들으며 갈게요 하셨어요. 보아의 밀키웨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태원님 신청곡입니다. 카라의 프리티걸.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프린스의 퍼플 레인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소요 시간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정체고요. 여의교 부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남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문산고속도로입니다. 사리원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모두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쪽으로는 3km 구간 정체고요. 문산 쪽으로 3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도심 들어오는 길이 여전히 답답합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예.
1: 어때요? 오늘 진행이 별로였어요? 어땠어요?
2: 약간 불안불안해. 다른 라디오랑 조금 달라요.
1: 뭐가 달라요?
2: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 예.
1: 뭔가 좀 다른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